모차르트 두 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쾌일 작품 번호 448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였습니다. 신박 듀오의 연주로 가정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나의 기분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문장이 생각났어요. 오늘 회사 안 간다. 오늘 회사 안 간다. 회사 안 가. 그렇습니다. 토요일입니다. 가정음악이고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내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콩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사연 신청곡 당일 방송은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선곡하고요. 또 사연 소개해드리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슈만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슈만 유모레스크 작품 20 중에서 첫 번째 곡 단순하게 Einfach 준비했는데요. 모두 7개의 소품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피아노 성격 소품집,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곡 단순하게 영국의 여성 피아니스트 이모진 쿠퍼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슈만의 아주 사랑스러운 곡이에요. 슈만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두 번째 곡 역시 Einfach 단순하게, 그리고 인히 마음으로부터 사이먼 덴트의 오보에,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입니다.

로베르트 슈만 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세계 로망스 작품 94 중에서 두 번째 곡 단순하게 마음으로부터 사이먼 덴트의 오보에 볼프람 리거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역시 슈만이었고요. 유모레스크 작품 20 중에서 첫 번째 곡 단순하게 이무진 쿠퍼의 피아노였습니다. 박병숙님께서 안녕하세요. 갑자기 수환이 강의 듣고 싶어졌어요 하시면서 이 곡 들으면 왠지 모르게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스티븐 포스터의 수환이 강 준비했습니다. Old Folks at Home 혹은 수환이 리버 이렇게 불리는 노래죠. 향수 어린 로이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준비했고요. 포스터의 Beautiful Dreamer 이어드립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 몰리 메이슨의 기타, 제이 웅가의 피들, 데이빗 알파의 피아노입니다.

바리톤 토마스 햄슨의 목소리로 스티븐 포스터 Beautiful Dreamer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역시 포스터의 스와니강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목소리였어요.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먼저 오늘은 주 전반부예요.

1752년 7월 20일 작곡가 요한 크리스토프 페프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영국으로 건너가서 런던에서 활동한 그는 존 게이와 함께 거지 오페라를 작곡해서 흥행시켰고요. 고음악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옛 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1920년 7월 21일에는 20세기 바이올린의 전설이죠. 아이작 스턴이 태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출생인 아이작 스턴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고요. 1960년 철거 위기에 처한 카네기 홀을 다시 살리는 프로젝트를 주도하면서 카네기 홀을 지켜냈습니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주를 이어온 그는 2001년 6월 카네기 홀에서의 공연을 끝으로 그해 9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으로 1870년 7월 22일은 요셉 슈트라우스의 타계일입니다. 왈츠의 명가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아들로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동생인 요셉 슈트라우스. 원래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는데 형이 과로로 쓰러지자 형 대신 악단을 지휘하기 시작하면서 왈츠 지휘자로 전향했고요. 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함께 왈츠 전문 오케스트라를 이끌며 오스트리아 빈 왈츠의 전성기를 주도했습니다. 먼저 아이작 스턴의 연주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유진 오르맨디가 이끄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35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셨습니다. 아이작 스턴의 바이올린, 유진 올만디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달력 속의 클래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크리스토프 페푸시의 거지 오페라 중에서 저 언덕 너무 멀리 Over the Hills and Far Away 준비했습니다. 주인공인 노상강도 맥키스와 그 아내 폴리가 부르는 듀엣인데요. 소프라노 파트리차 쿠엘라와 테너 폴 엘리엇이 노래합니다. 제레미 발로우가 이끄는 브로드사이드 밴드의 연주로 들으시고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요셉 슈트라우스, 그러니까 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요셉 슈트라우스가 함께

함께 작곡한 페치카토 폴카 작품 234, 그리고 요셉 슈트라우스가 지은 걱정 없이 폴카 작품 271, 이렇게 두 곡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모든 걱정 일랑 폴카와 함께 날려버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 슈트라우스의 걱정 없이 폴카 작품 271 들으셨어요. 앞서 들으신 곡 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와 공동작곡한 피치카토 폴카 작품 234였습니다. 두 곡 모두 빌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요한 크리스토프 페프시의 거지 오페라 중에서 저 언덕 넘어 멀리였습니다. 페프시라는 인물 1752년에 세상을 떠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앞서갔을까 거지 오페라라는 작품도 만들고 고음악 아카데미라는 것도 만들고 페프시의 거지 오페라 중에서 저 언덕 넘어 멀리는 소프라노 패트리자 쿠엘라와 테너 폴 엘리엇이 맥키스와 폴리를 노래했어요. 제레미 발로우가 이끄는 브로드사이드 밴드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We are the champions 였습니다. 베르톨레 자매가 편곡을 했어요. 까미유 베르톨레, 줄리 베르톨레, 저 발리니스트 줄리 베르톨레, 첼리스트 까미유 베르톨레 연주였고요. 피아노의 뱅상 포레스티에 였습니다. 팝 클래식 17번째 시간. 앞서 들으신 곡은 My Heart Will Go On,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이죠. 셀린 디옹의 메가히트곡. 오늘은 플라시도 도밍고와 미국의 여배우이자 가수인 메간 힐티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따라하고 있지? 그런데 클래식이라고? 어리둥절해지기 쉬운 팝 클래식 토요일 2부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생각나시면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주세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무료로 보내시는 방법,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당일 방송, 당일 소개는 어려워도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까미유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전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쉬지 않고 연주하는 단악장 형식의 협주곡인데요. 연주 시간은 19분입니다. 오늘은 1977년 아에르데 콩크르, 또 1982년 차이콥스키 콩크르에서 우승한 안토니오 메네스의 2017년 녹음으로 준비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로 콘 모토,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입니다. 안토니오 메네스의 첼로, 클라우디오 크루즈가 지휘하는 로열 노던 심포니아의 연주입니다.

까미유 생상스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33 들으셨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로 콘 모토,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안토니오 메네스의 첼로, 클라우디오 크루스가 지휘하는 로얄 노던 심포니아의 연주였습니다. 1685 쓰는 분입니다. 수업 끝나고 이동 중에 듣습니다. 갱년기일까요? 20대 사춘기적 감성이 도는 요즘 수분한 공기 속 이 여름의 열기가 좋은데 나는 잘 굴러가고 있냐 자문해 봅니다. 와, 이런 성찰적 사고. 아, 그게 뭐 갱년기여서 그럴까요? 글쎄,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래도 이 수분한 공기 속 여름의 열기가 좋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 아 요즘 왜 이렇게 습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 수분한 공기 속에 여름의 열기, 나는 좋다. 갱년기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잘 굴러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1685 쓰는 분 반갑습니다. 9905 쓰는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주부예요. 비를 유난히 좋아하죠. 척추 협착증으로 두 달 넘게 치료와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은 기압으로 인해 더 아픈데요. 비 내리는 걸 바라보면 또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완쾌돼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KBS 클래식 FM과 항상 늘 같이 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저는 일단 비를 좋아하는 분은 일단 뭐 50점은 주고 들어가는 편. 네, 촉촉하시잖아요. 아, 또 비야. 이런 분보다, 이런 분들은 진짜 요즘 말하는 그 대문자 T이실 경,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 내리고 그러면 더 아프고, 예, 허리 아프신 분들 좀 괴로운데 여전히 그 비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으시는 9905 쓰는 분 얼른 나으시길 바랍니다. 1685 쓰는 분과 9905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고요. 이 곡으로 또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마스네 타이스 명상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바이올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주에 마스네의 타이스 명상곡, 니콜라 베네데티의 발린, 다니엘 하딩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716 쓰는 분께서 질문 주셨어요. 신가음 2부 신 음악가 사전 레오니다스 카바쿠스 소개할 때 흐르는 배경음악 피아노 곡 같던데 작품 이름 좀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궁금하셨군요. 좋죠. 이게 뭐냐면 슈만의 어린이 전경 킨드지는 작품 15 중에서 첫 번째 곡 미지의 나라들 연주자는 클라우디오 아라우였어요. 어떤 곡이길래 이렇게 물어봤을까 궁금하시죠?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지금 들어본다고 했는데 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서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7월에 만나보고 있는 음악가는요, 도전과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이올리니스트 레오니다스 카바코스고요. 소개해드렸던 슈만 어린이 전경 미지의 나라들이 배경음악으로 전해집니다.

외에 지휘라는 새로운 분야의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수석 객원 아티스트로 초빙된 카바코스는 협연과 지휘를 동시에 하면서 지휘자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2007년에서 8년 시즌에 로저 노링턴 뒤를 이어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정식 음악감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이후 카바코스는 빈 심포니, 런던 심포니, 또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등 세계 여러 악단의 객원 지휘를 맡아서 활동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와는 다른 지휘만의 매력이 무엇이냐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지휘를 하면서 음악을 오케스트라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악기의 성부가 그려진 총보를 보면서 악보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아가는 재미를 발견했어요. 제가 연주하는 악기만이 아니라 다른 악기에 대한 지식들을 알아가는 과정 무척 짜릿하고 즐겁습니다. 지휘자로 활동하게 되면서 음악을 보는 보다 넓은 안목을 갖게 됐다는 카바코스. 2025년 롯데콘서트홀의 여름음악축제 클래식 레볼루션 예술감독으로 임명됐습니다. 참신하고 혁신적인 기획과 시도를 담은 무대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혁명이라는 이름을 내세운 이 축제의 방향성, 카바코스가 평소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과도 잘 통했는데요. 같은 음악도 색다르게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뜻에서 2025년에는 스펙트럼, 바흐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라는 주제로 축제를 주도했고요. 올해에는 뿌리라는 주제를 내세웠습니다. 파격과 혁신을 위해선 반드시 본질을 꿰뚫어봐야 한다는 의미에서 민속음악의 뿌리를 둔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을 선보입니다.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롯데콘서트홀에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 카바코스는 피아니스트 키릴 게르슈타인과 함께 리사이트를 비롯해 피아니스트 김선욱, 첼리스트 키안솔타니 등과 호흡을 맞추는 실내악, 또 수원시향을 지휘하는 브람스 교향곡 1번 등 다양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날 예정입니다. 모든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카바코스, 그에게 음악은 어떤 의미일까요?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연주자가 무대에서 모든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모든 걸 집중해서 쏟아낼 때 어느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죠. 그게 바로 진짜 음악이고 음악이 주는 감동입니다. 이번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리지 스메타나의 피아노 트리오 G단조 작품 15인데요. 1855년에 당시 4살이던 스메타나의 첫째 딸을 성공열로 잃고 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쓴 스메타나 유일의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8월 30일 일요일 클래식 레볼루션 체인버 뮤직 콘서트에서 카바코스가 피아니스트 김선욱, 첼리스트 키안 솔타니와 함께 연주할 곡 먼저 만나보시죠. 트리오 모헤모의 연주입니다.

트리오 보헤모의 연주로 베드리지 스펜타나 피아노 트리오 G단조 작품 15 중에서 1악장 모데라토 아사이 들으셨습니다. 9월 4일 카파쿠스가 수원시향을 지휘하면서 브람스 교향곡 1번을 연주할 예정인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카파쿠스의 바이올린, 안드레아스 오텐산머의 클라리넷 연주로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 들으면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준, 전 신윤주였습니다.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벤젠은 6개의 탄소 원자가 정육각형 형태로 고리를 이룬 형태인데요. 이 벤젠의 분자 구조를 연구하던 화학자 케쿨러는 깜빡 졸던 중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꿈에서 그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꿈을 꾸었는데 이를 통해서 고리 모양의 분자 구조를 떠올렸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좋은 생각이란 책상 앞에서 고도로 집중할 때에만 떠오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집중력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에 갑작스레 깨달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말 해야 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편하게 머리를 식혀보는 건 어떨까요?

쇼팽의 왈츠 6번 강아지 왈츠로도 익숙한 이 곡 오늘 손여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았습니다. 7월 25일 토요일 KBS 음악실 시작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코너 개희승의 음악 허물기 준비할게요. KBS 클래식 FM KBS 음악실 듣고 계십니다.

0: 마음의 창을 조금 열어둘 때 뜻밖의 생각이 들어오듯이 음악도 익숙한 경계를 살짝 허물 때 새로운 소리가 들어올 자리를 비로소 얻는 것 같아요. 마음속 벽을 넘어 낯선 음악을 새롭게 만나보는 시간.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 허물기. 음악학자 개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오늘은 어떤 작곡가의 음악을 만나보나요?
1: 아, 오늘은 19세기 작곡가입니다. 요아힘 라프라는 작곡가인데요.
0: 이름은 그래도 들어본 네, 네. 사람이네요.
1: 맞습니다. 이 시간에 만나는 작곡가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네. 드물게 연주되는 그런 작곡가죠.
0: 반갑네요.
1: 네. 취리 근처 라헨에서 태어나서 이제 스위스 작곡가로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독일 작곡가로 분류를 해요.
0: 독일 작곡가.
1: 네. 일단 뭐 세상을 떠난 것도 독일이었고요. 아버지도 사실 독일 사람이었는데 이제 전쟁 중에 징집을 피해서 스위스로 건너온 사람이었고
0: 네.
1: 그리고 활동 무대도 그냥 오늘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독일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주로 평생 활동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대부분 독일 작곡가로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어쨌건 국적을 어디에 두느냐부터 뭐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인물인데 지금은 잊혔지만 1870년대에는 유럽에서 가장 자주 연주되던 독일 작곡가 중 하나였어요.
0: 네.
1: 이제 지금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지만 영국의 먼슬리 뮤지컬 레코드라는 뭐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냥 잡지 정도 생각하시면 될 텐데 여기에 1875년에 살아있는 독일 작곡가 가운데 최정상급으로 꼽히는 세 사람으로 바그너, 브람스 그리고 라프를 이렇게 내세울 정도로 굉장한 작곡가였죠. 근데 뭐 이제 이랬던 사람이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거의 완전히 잊혔고요.
0: 바그너와 브람스는 여전히 우리 곁에 네, 있는데
1: 네.
0: 왜 그렇게 됐을까요?
1: 그게 이제 음악허물기 이 시간에서 늘 던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0: 그렇죠.
1: 어떤 이름은 남고 어떤 이름은 지워지는가. 이건 뭐 사실 몰라요. 그래서
0: 진짜 수수께끼네요.
1: 네, 그냥 최선을 다해서 늘 이제 좀 답을 찾아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음악 들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뭐 이제 첫 시간이 될 텐데 피아노 음악 준비했어요. 그 중에서도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준비했으니까 이거 아주 그 예쁜 곡이라서 즐겁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0: 예쁜 곡이라니 좋습니다. 피아노 모음곡 어떤 모음 음악인가요?
1: 모음곡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A단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라프가 왜 하필 모음곡을 썼는가부터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모음곡 하면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뭐 알르망드, 크랑트, 사라방드, 지그 뭐 이런 것들.
0: 네네, 그
1: 옛 네, 옛 춤곡
0: 네.
1: 이렇게 늘어놓는 형식인데 이게 18세기 중반쯤 되면 이미 죽은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유행이 전혀 아니었고,
0: 네.
1: 그 음악 이론가 중에 그 하인리 코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02년에 그 음악 사전 같은 거를 이렇게 출판을 했거든요. 여기에 이 모음곡의 정의를 찾아보면 그냥 아주 과거형으로 한때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완전히 쓰이.

0: 잊지 않게 된 양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19세기 초쯤 되면 이제 이거는 그 이거를 한다는 건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전혀 관심이 없는 아주 옛날 작곡가나 네, 네. 할 법한 이제 그런 양식이었다는 거죠.
1: 좀 이상한 네, 일이었겠네요.
0: 네. 네. 그런데 근데 이제 19세기 중반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시면 바흐 전집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말하자면 이제 옛 음악을 되살리는 흐름이 이제 조금씩 다시 일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죽은 장르들도 좀 되살아나기 시작했고요.
1: 옷만 유행이 돌고 도는 게 아니라
0: 모든 게 그렇습니다.
1: 음악도 네. 돌아오고 또 네. 사라지고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음악사에서는 이제 보통 19세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음악이 처음으로 자기 역사를 발견한 시대.
1: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0: 그러니까 처음으로 과거의 양식들을 의식하기 시작한 시대가 19세기였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그 전까지 음악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늘 그 시대에 가장 핫했던 음악들.
1: 네네.
0: 근데 이제 19세기 들어서 과거의 어떤 대가들의 음악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갖기 시작했던 시대였다는 거죠. 뭐 이건 굉장히 길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때부터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기 시작하는
1: 과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0: 네, 그게 전부 1800년 전후로 벌어졌던
1: 그렇군요.
0: 일이에요.
1: 그렇군요. 음악뿐 아니라 네, 모든 영역에 네. 있어서 네.
0: 그러니까 라프가 이런 모음곡 쓸만했던 시기였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0: 저는 이 모음곡에 굉장히 좀 이렇게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모음곡, 피아노 모음곡을 7곡이나 썼고요.
1: 많이 남겼네요.
0: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첫 곡으로 1번을 들어볼 건데요. 그 흥미로운 건 라프가 정작 피아노 소나타는 딱 한 곡밖에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시면 이 베토벤이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 좀 이렇게 눌린 장르이기도 하고 소나타는
1: 네.
0: 반대로 모음곡은 그 말하자면 그 아무런 형식적 부담도 이렇게 지우지 않잖아요. 춤곡이야 뭐 이렇게 쓰면 되고 반면에 피아노 소나타는 굉장히 엄격한 형식을 따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프는 네. 모음곡 안에서 오히려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자유로웠다. 오히려 네. 제약 없이.
0: 네. 그 이제 옛 그릇을 골랐더니 새 음식을 마음껏 담을 수 있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멋진 표현입니다.
0: 첫 번째 모음곡 다 들을 순 없고요. 이게 1번 전주곡으로 시작해서 5번 후가로 이렇게 이어지는 곡이에요. 그래서 1번 전주곡, 5번 후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1번 가운데 첫 번째 곡 전주곡 그리고 다섯 번째 곡 후가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봅니다.

0: 19세기 독일 작곡가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1번 가운데 첫 번째 곡 전주곡 그리고 다섯 번째 곡 후가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제목은 예스러운데 내용은 뭔가 새롭고 자유롭다라는 그 설명처럼 정말 딱 그런 곡이었어요. 첫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만 들어봤습니다만 전주곡은 진짜 좀 낭만적인 노래와도 같았고 이 후가가 좀 인상적이네요. 갑자기 각이 탁탁 잡힌 음악 그리고 옛날 사람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그 문법을 자기 것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1: 그리고 그게 맞겠죠. 뭐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까 옷 패션 말씀하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뭐 90년대에 유행했던 옷을 입는다고 그 90년대 그게 이렇게 정확하게 재현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그 옷을 또 어떤 그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좀 다르게 입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그렇죠.
1: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 그 학생들 보면 이거 내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패션인데 뭐 이제 이런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 학생들
0: 교수님도 입으셨던
1: 네네 네. 뭐 학생들 키하고 뭐 이렇게 얼굴하고 보면 뭐 전혀 다른 뭐 이제 다 비슷한 거겠죠.
0: 네네.
1: 그래서
0: 재밌네요.
1: 이 모음곡도 뭐 전주곡과 후가만 들어봤지만 요 사이에 이제 뭐 토카티나 뭐 이런 것들 마주르카도 끼어 있고요. 그 모음곡에 마주르카가 끼어 있다는 건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잖아요.
0: 그럴 수가 없죠.
1: 왜냐하면 이건 이제 쇼팽 시대의 춤인 건데. 네. 그러니까 옛 것과 당대의 것을 한 그릇에 담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0: 맞네요.
1: 뭐 이제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곡 하나하나만 봐도 옛 것과 당대의 것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옛날 흉내내기. 는 아니라는 거.
0: 네.
1: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전주곡 선율은 정말로 맨델스존 무언가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낭만적인 전주곡이었고
0: 네, 세련됐어요.
1: 네.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 이렇게 담겨 있는 어떤 날카로운 도약 같은 거 이런 거에는 좀 슈만적인 정서도 배어 있는 것 같고요.
0: 네.
1: 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후가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바흐가 이런 후가를 썼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박군만 해도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이제 A단조에서 막 D플랫 장조를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바흐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조박군이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19세기 그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자기 것으로 되살렸다는 뜻이죠.
0: 네.
1: 그러니까 이건 바로크를 복원한 것도 아니고 모방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죽은 장르를 빌려와서 당대의 언어로 완전히 다시 쓰는 일이다.
0: 네.
1: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곡이 말하자면 제가 오늘 아주 그 야심차게 준비한 곡인데 이 다음 곡에서 이런 태도들이 훨씬 더 대담해집니다. 다섯 번째 모음곡, G단조 모음곡이고요. 1악장 먼저 일단 들어보고 다시 돌아와서 자세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5번 가운데 1악장 소나타 형식의 비가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5번 가운데 1악장 소나타 형식의 비가 들어봤습니다.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빠른 곡인데 무언가 계속 슬픈? 그러니까
1: 그쵸.
0: 좀 낯설었어요. 네. 딱 맞물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1: 네.
0: 아, 비가 하니까 눈물이 있는 그런 건데
1: 네.
0: 웃으면서 울고 있나? 뭐 이런 생각
1: 네, 네.
0: 해봤습니다.
1: 그 사실 제목, 이 악장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잖아요. 이 소나타 형식으로 된 비가
0: 네.
1: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이제 음악학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멈칫하게 되는 제목입니다.
0: 왜요?
1: 그 왜냐하면 소나타 형식이라는 건 그냥 음악의 말하자면 문법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뼈대 같은 건데 이거를 악장 제목으로 넣는 경우는 없어요.
0: 없나요?
1: 그렇죠. 아, 우리가 보통 소나타
0: 그래요?
1: 하면 베토벤 네. 소나타 하면 그냥 소나타구나 하고 뭐 1악장 정도가 소나타 형식이고
0: 네.
1: 4악장 소나타 형식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래서 1악장을 구성하는 어떤 문법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악장 제목에 소나타 형식이라는 말이
0: 그러네요.
1: 들어가진 않습니다.
0: 1악장 소나타 형식 이런 건 네. 없다라는 네. 거죠.
1: 그러니까 그 라프는 그 뼈대의 이름을 아예 곡 제목으로 이렇게 끌어올리 건데 근데 그 거기 이제 비가를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비가라는 정서 그다음에 소나타 형식이라는 구조를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는 굉장히 이상한 실험을 하고 있는 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컨대 형식을 내용의 자리에 세운 것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는 또 많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앞서 감상한 첫 번째 그 모음곡이 이제 옛 형식을 되살린 거라면 이 5번 모음곡은 아예 바로 충곡을 버리고 소나타 쪽으로 방향을 튼 건데 그래서
0: 네.
1: 그 사실 굉장히 소나타처럼 보이는 악장 구조를 갖고 있어요. 라프가 사실 그 오늘날 라프를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 교향곡 작곡가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0: 교향곡을 많이 썼더라고요.
1: 많이 썼고 당대 뭐 최고의 교향곡 작곡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요.
0: 당대 최고의 네. 교향곡 작곡가였나요?
1: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연주 안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0: 아이러니네요.
1: 네. 그 교향곡 작곡가로 정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0: 네.
1: 이제 그 뒤에 쓴 모음곡이라서 어떤 이런 큰 형식의 또 사고가 배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짐작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 중요한 건 이 이렇게 형식의 뭐 비가 뭐 나중에 이제 들어보시겠지만 뭐 동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정서적 뭐 회화적 표제를 입히는 어떤 라프의 작법을 두고 그 모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뒤에 후대 이론가 후고 리만이라는 사람은 아주 신랄하게 아 이건 미학적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형식과 표제를 억지로 결합했다는 거죠.
0: 네.
1: 뭐 이거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 음악이 이제 한편으로는 굉장히 추상적인 예술이다 보니 적당히 표제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0: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 그래서 이걸 비가라고 해서 그러면 아 슬프구나 뭐 이렇게 들릴 때도 있고. 근데
0: 네.
1: 또 어떤 곡은 뭐 거기에 뭐 전혀 반대되는 정서의 어떤 표제를 갖다 붙여줘.
0: 네.
1: 아 말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느낄 때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게 아니니까 예를 들면.
1: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반발했던 이제 그 어떤 또 한 진영들이 있었거든요.
0: 네.
1: 그 후고르만도 이제 비슷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라프가 라프의 어떤 이런 작법들이 늘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라프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이 형식의 편에도 온전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표제의 편에도 온전히 서지 않고 이렇게 이 사이에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던 작곡가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 사이에 머무는 태도랄까요? 이런 게 라프 음악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좀 더 들으면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2악장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5번 가운데 2악장 변주가 딸린 미뇨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합니다.

0: 1822년 태어나 1882년 세상을 떠난 독일의 작곡가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5번 중에서 2악장 변주가 딸린 민요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변주가 딸린 민요 라는 제목의 네. 2악장이었습니다. 소박한 노래 하나가 나왔고 이어서 그 노래가 여러 가지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연주되었어요. 이 민요가 어느 지방 노래였나요?
1: 이 진짜 있는 민요는 아니고요. 네, 라프가 직접 작곡한 선율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민요풍 으로 선율을 쓴 건데 네, 그걸 네. 민요라고 부른 거고요. 이게 19세기에 굉장히 흔했던 작법 중에 하나이기도 했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아무래도 이제 그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는 민족의 정체성을 노래에서 찾으려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고 네. 특히 이제 독일어권에서 그런 움직임이 좀 뚜렷하기도 했고요. 아. 그 19세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민요에 기반한 음악들은 사실 대부분은 민요풍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진짜 전승 민요만큼이냐 민요처럼 들리도록 새로 지어낸 노래가 많았다는 거죠. 아. 민요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민중의 노래란 뜻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걸 19세기 그 당대의 작곡가가 직접 쓴 거라면 이게 어디까지 민중의 노래였는가라는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방금 이제 우리가 들었던 건 엄밀히 따지면 민중의 노래에 대한 라프의 상상을 라프 스스로 작곡해서 변주한 셈인 거죠.
0: 좋네요.

요아힘 라프의 피아노 모음곡 5번 가운데 3악장 렌틀러 4악장 동화 역시 김혜림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렌틀러는 시골춤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마을 축제에서 혹은 선술집에서 막 쿵쿵 발구르는 그런 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너무나 예쁘게 미끄러지는 춤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동화는 좀 홀리는 듯

0: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1: 그 이 동화도 마찬가지로 아까 민요와 비슷하게 그 무슨 진짜 동화 있는 동화를 갖고 이렇게 곡을 쓴 건 아니고요.
0: 아, 네.
1: 그리고
0: 네.
1: 이제 그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시기 19세기 독일어권에서 동화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아주 그 동화스러운 그런 동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좀 으스스한 뭐 그런 분위기도 있고 네. 초자연적인 분위기의 동화가 훨씬 흔한데 이제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했던 곡이죠.
0: 네.
1: 라프의 음악 오늘 들어봤는데 이 철학자 리디어 괴어라는 사람이 뭐 이런 얘기했어요. 19세기는 과거의 걸작들을 진열하기 시작한 상상의 박물관을 지은 시대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안 와닿는데 상상의 박물관이라는 거를 음악에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제가 아까 그 1800년 이때가 우리가 오늘날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그 문화가 막 시작됐던 시기라는 말씀드렸었는데
0: 네.
1: 근데 이 리디어 괴어가 하는 얘기가 정확히 음악도 사실 비슷한 거 하는 거다. 콘서트홀 가봐라. 콘서트홀 가보면 잘 큐레이트된 곡들이 프로그램이 순서대로 나열이 돼 있다.
0: 네.
1: 그다음에 청중은 거기서 조용히 숨죽이고
0: 아~
1: 그리고 전시되는 연주자를 조용히 감상할 뿐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러네요.
1: 누구나 그리고 이제 이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 레퍼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물관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작품들을 전시해 놓는 모아놓고 전시해 놓는 곳이잖아요.
0: 네.
1: 음악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상상의 박물관인 이유는 그 음악은 이렇게 실제 전시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나의 어떤 최애 작품 몇 곡쯤은 있다는 거죠. 그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라프는 이제 말하자면 그 박물관에서 낡은 형식 하나 이렇게 꺼내서 자기 시대의 언어로 다시 채웠던 그런 작곡가였던 거죠. 그 다음 시간에 그 이 박물관에서 아마 가장 무거운 전시실, 그러니까 베토벤의 그림자가 가장 길게 뻗어 있는
0: 네.
1: 현악 사중주 들어갈 예정이니까 여기서 라프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다음 시간에 꼭 함께 하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 이 박물관의 메인 엔트런스 들어가나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게이승의 음악 허물기 시간이었습니다. KBS 음악실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윤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 밥알이 아무리 무거워봤자 0.1g이 안 되는데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이 표현이 언제 쓰였는지를 알면 절로 고개가 또 끄덕여집니다. 한 해 중에 가장 무덥다는 삼복더위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밥 한 톨조차 무겁게 느껴질 만큼 기력이 약해진 걸 다소 과장해서 하지만 실감나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 그 무덥다는 삼복의 한가운데인 중복입니다. 삼복더위를 이기는 조상들의 지혜 가운데는 보신뿐 아니라 탁족과 청유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탁족은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그는 거라면 청유라는 말은 좀 낯선데요. 한자로 맑을 청자와 놀유자를 쓰는 이 청유는 속세와 거리를 두고 아담하고 깨끗하게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몸은 시원한 물에 담그고 마음은 맑은 시간 속에 담가서 더위를 잊곤 했다는 거죠. 중복인 오늘 하루에 한 조각을 뚝 떼어다가 청유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무겁고 복잡한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맑고 아담하고 깨끗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요.

슈베르트의 지금곡 G플랫 장조 작품 90의 3번을 도미니크 볼렌베버의 잉글리시온과 안나 키리첸코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삼복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가요? 입술에 묻은 발발도 무겁다라는 표현이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더위 속에 그냥 엄살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더운 날에는 정말 얇은 스카프 한 장 이렇게 얹히는 것만으로도 막 굉장히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이 복날 무사히 무탈히 보내시길 바라면서 싱싱클래식 문을 활짝 열었는데요. 저는 이 복날에 감기로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그 요즘 오히려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실내는 좀 서늘하고 밖에 나가면 무덥고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보신 잘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일상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일상도 나눠주시고 또 생각나는 음악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PC 또는 스마트폰 콩으로 는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휴가를 가는데요. 남현종 아나운서가 10일 동안 스페셜 DJ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 목소리도 그렇고 약간의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잘 쉬고 생생한 목소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 멀리 안 가니까요. 많이 듣고 있을게요,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되고 우리 남현종 아나운서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저희 얼마 전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또 캐스터로 맹활약했던 친구고요. 좀 있으면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새신랑인데요. 아주 착실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번에 들을 곡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소나타 디단조 커크 패트릭 번호 141번입니다. 프랑스와 르네드 샤블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라벨의 쿠프랑의 무덤 가운데 리고동이었습니다. 소녀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도메니코 스칼라티의 소나타 디단초 커크패트릭 141번이었습니다. 프랑스와 르네 드샤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다음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디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입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알레그로 아파시오나토 작품 43번까지 들었습니다. 얀 포글러의 첼로, 헬뭇 브라니가 지휘하는 드레스덴 카펠 솔리스텐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D장조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바이올린과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가 참 좋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르투르 그리미오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유려한, 그러면서도 과하지 않고 귀족적이라고 해야 하나요? 좀 뭔가 품격 있는 그런 분위기의 연주를 참 좋아하는데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모차르트의 오보 협주곡 C장조 퀘엘 31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베르너 헤르베르스의 오보와 니콜라우스 아르논크루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트 오브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오보이 협주곡 C장조 퀘엘 314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였습니다. 베르너 헤르베스의 오보와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가 지휘하는 암스테르담 콘서르토 바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주간 생클. 여름이 되면 클래식계의 관심은 음악제로 향합니다. 오늘은 이제 막 개막한 국내외 음악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먼저 지난 목요일이죠. 7월 23일 평창 대관령 음악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계승과 혁신인데요. 평창 대관령 음악제 양성원 예술감독은 이번 주제 선정 이유를 예술의 흐름 속에서 계승이 어떻게 혁신으로 이어지고 시대의 언어가 될 수 있는지 조명하려고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첫날 열린 개막 공연에서는 한스 그라프가 이끄는 평창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바흐와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을 연주했고요. 피아니스트 선우예권도 협연자로 등장해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을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2일에 열릴 폐막 공연에서는 오스카 요켈 지휘 첼리스트 막시밀리안 호르농의 협연으로 슈만의 첼로 협주곡 A단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평창 대관령 음악제. 올해는 바로크 시대 작품부터 현대음악 초연자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크리스토프 쿠엥이 고음악 연주단체 알테 뮤지크 서울과 함께 연주하는가 하면 또 국내에서는 접하기 좀 어려웠던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도 29일 콘서트 버전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또 일본의 바이올리니스트 카즈키 사와와 첼리스트 치요시 치츠미, 파벨 하스쿼르텟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들의 무대는 물론이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이면재와 비올리스트 신경식, 첼리스트 이재리와 피아니스트 선율 등 신진 연주자들의 무대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평창 일대를 아름다운 선율로 물들일 평창 대관령 음악제 계승과 혁신을 어떻게 무대에서 보여질지 기대해 봅니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화려한 음악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을 맞아 더 뜻깊은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인데요. 올해는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45일 동안 열리게 되는데 이번 축제의 주제는 독일어로 리베,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인 사랑을 오페라와 콘서트, 음악을 통해 다각도로 탐색한다고 하는데요. 축제의 전통에 따라 여느 때처럼 호프만 스타일의 연극 에더만으로 문을 연 이번 음악제, 주목할 만한 공연들이 많습니다. 먼저 가브리엘라 카리초가 연출하는 비제 오페라 까르멘은 과감한 해석으로 이름난 테오도르 쿠란체스가 지휘를 맡는다고 해서 눈길을 끌었고요. 평창 음악제에서도 다루는 작품이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는 배경을 태양계의 화성으로 설정해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 모차르트 탄생 270주년 기념으로 오페라 코지 판 투테도 공연이 되는데요. 요하나 말비치가 이끄는 빈필하모닉이 연주합니다. 한편 세계 최정상 음악가들의 연주를 접할 수 있는 콘서트 무대도 있죠. 피아니스트 랑랑과 그리고이 소콜로프, 예프게니 케센의 출연이 예정돼 있고요. 구스타보 두다멜은 빈필하모닉과 함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주제로 여름을 더 뜨겁게 달굴 잘츠부르크 음악제. 먼 곳의 소식이지만 언젠가 갈 수 있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상상으로도 함께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리스트의 컨솔레이션 2번과 3번을 평창 대관령 음악제 감독인 첼리스트 양성원의 연주 그리고 이번 공연에도 함께하는 엘리 구파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리스트의 컨솔레이션 2번과 3번이었습니다. 양성원의 첼로, 엘리코 바츠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주간 생클 오늘은 23일 문을 연 평창 대관령 음악제와 17일에 개막한 잘츠부르크 음악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 평창 대관령 음악제는 좀 아쉬움을 안고 시작이 됐습니다. 30일과 31일 음악제 출연이 예정돼 있던 이탈리아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가 올해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한 이후 공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아쉽기는 하지만 또 그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풍성한 음악제가 될 거라고 믿어봅니다. 언제나 이 공연에는 변수가 있잖아요. 뭐 건강상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뭐 스케줄상의 어떤 변동이 가끔 생기긴 하는데 그걸 아마 더 꽉 채운 그런 공연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잘츠부르크 음악제나 또 평창 대관령 음악제에서 같이 선보이는 작품이죠.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가운데 위대하신 공주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이의 노래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가운데 위대하신 공주님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디세이의 노래와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 잘츠부르크에서는 화성을 배경으로 펼쳐질 이 공연이 많이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낮 12시 생생 클래식.

6947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포스터의 My Old Kentucky Home이었습니다. 고향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청해 주신 곡 로저 와그너 합창단의 노래로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유키구라모토의 로망스였습니다. 박종성의 하모니카와 조영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신청곡들 이어갈게요. 4725번 쓰시는 분, 저희 엄마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클래식 좋아해서 처음으로 문자 주셨다고요. 쇼팽의 왈츠 C샵 단조 작품 27의 1번 준비했습니다.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먼저 들으시고요. 은영님께서는 마음이 삭막해질 때는 클래식 FM을 켭니다. 크라이슬러의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듣고 싶어요 하셔서 오늘 토요일에 준비했거든요.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과 라우라 맨지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은영님께서 정해주신 크라이슬러의 코랄리 주제에 한 편주곡을 살바토레 아카르도의 바이올린과 라우라 맨시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4725번 쓰시는 분이 청해주신 쇼팽의 왈츠 C샵 단조 작품 27의 1번 에릭 루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 10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바딤 라핀의 바이올린과 트루스 마르크의 첼로,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브람스의 이중협주곡 A단조 작품 102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바딤 라핀의 바이올린과 트루스 마르크의 첼로,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는데요. 왜 저는 아직도 CD를 듣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CD로 골라서 음악을 들을 때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아, 오늘은 교향곡을 들어볼까? 아니면 뭐 실내악을 선택해볼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내악도 좀 느끼고 싶고, 뭐 교향곡적인 느낌도 느끼고 싶고, 협주곡의 느낌도 다 가져가고 싶을 때 이런 뭐 이중협주곡, 삼중협주곡들 들으면 저는 좀 중간지점쯤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본격 교향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7번 D단조고요. 그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입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 디단조 작품 70번 가운데 3악장 스케르초 비바체였습니다.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폴카 두 곡을 이어볼까요? 스메타나의 시적인 폴카 1번 작품 8번이고요. 안드레스 셰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사냥 폴카는 하르바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로 전해드리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사냥 폴카 작품 373번이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였고요. 갑자기 이 곡 들으니까 신년음악회 듣는 것 같고 엄청 신나네요.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 스마타나의 시적인 폴카 1번 작품 8번이었고요. 언드레스 셰프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파가니니의 폴라카 드릴게요. 페드로 카스크라프의 플루트과 콘라드 라고스니키의 기타 연주입니다.

파가니니의 폴라카였습니다. 파타로카스그라프의 플룻과 코나드 라고스니키의 기타 연주였고요. 쟁쟁클래식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제가 진행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비틀즈의 아윌입니다. 웰한 쥐셔의 기타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반 게르르트의 신보가 또 발매됐습니다. 주목 끌기에 충분한데요. 알반 게르르트의 첼로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기조 KL201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요제 비녀프스키의 현악사 중주의 2단 주 작품 모노 32 맥코레 스트링 쿼텟의 연주 오늘 명현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녹음 공감감이 상당히 탁월하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린 작품이었고요. 계속해서 볼프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QL201 찰스 맥코라스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체인보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죠. 찰스 맥코라스. 그가 전곡을 남기지 않은 것은 모차르트 애호가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음원만으로도 모차르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KL 201 찰스 맥코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79 디터 플루리의 플룻 테오 베그만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작품 번호 79 디터 플루리의 플룻, 테오 베그만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

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반 게르하르트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음반 작업도 꾸준히 해서 또 베스트셀러를 많이 탄생시키기도 하는 우리 시대의 첼리스트죠. 이 게르하르트가 이번엔 정말 큰맘 먹고 좀처럼 도전하기 힘든 레퍼토리, 도전 안 하는 레퍼토리, 첼리스트라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첼로 협주곡 두 곡을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먹고 당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이전에 워낙 좋은 그런 연주 음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르하르트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다른 연주자들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복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반 게르하르트의 연주 스타일은 뭐 대단히 기교적이기도 하지만 견실한 그런 내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철근을 많이 넣은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 같다는 그런 느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또 평단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엘가와 드보르작, 드보르작 연주 출중한데요. 이 엘가를 고른 이유는 너무도 이 자글리노 디프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아성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연주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연주,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입부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어택, 그리고 두 번째 악장의 서정성, 그리고 이어지는 아다지오 악장과 알레그로 악장, 마지막 악장에서의 그 어택하는 극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알반 게르하르트의 첼로, 앤드류 맨치가 주의하는 메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알반 게레르티 첼로, 앤드류 멘츠가 지휘하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모리스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나이질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입니다.

라벨의 고가원 자선은 드물게 아주 원시성을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모리스 라벨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이질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모나리자를 자기 방식으로 다시 그려서 고전 명화를 그대로 복제하는 대신 익숙한 이미지를 낯설게 바꿔놓은 화가 페르난도 보테로. 그는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바라보면서 만약 이 인물이 보테로의 세상에 살았다면 상상했습니다. 그렇게 그만의 해석으로 탄생한 작품 제목이 모나리자 12살. 원작의 신비롭고 성숙한 분위기 대신 통통한 12살 소녀로 다시 태어난 모나리자죠.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명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즐거움을 알려준 화가 보테로인데요. 그는 예술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무례함과 물질주의를 보상하기 위해 예술의 오아시스가 필요하다. 거친 세상에서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면 예술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현실에 지친 사람에게 숨쉴 공간이 예술이라면 주말엔 예술. 어떠세요? 나쁘지 않은 계획일 것 같은데요.

7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첫 곡. 우리에게는 캐세라세라, 실버벨 같은 명곡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영화음악 작곡가입니다. 20세기 아티스트죠. 제이 리빙스턴의 모나리사였습니다. 리빙스턴은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세 차례나 받았다 그래요. 이 모나리사도 그 중에 한 곡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뭐 주옥 같은 노래로 명곡으로 친숙한데 1950년 영화 캡틴 캐리에서 네킹콜이 부른 곡이 있더라고요. 뭐 그때 당시 또 빌보드 차트 1위도 기록했을 만큼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노래입니다. 오늘은 테너 호세 카레라스의 음성으로 함께했어요. 가사가 참 의미심장하더라고요. 그 신비로운 미소는 연인을 유혹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것인가요? 모나리사의 미소를 보고 이런 생각을 떠올렸나 봅니다. 예술은 현실에 지친 사람에게 숨쉴 공간이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뭐 가까운 미술관이나 음악당을 찾아보시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으시다면 이 저희 노날 콘서트홀 어떠신지요? 주말에도 변함없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19, 20세기 이탈리아 작곡가입니다.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마기시마 셈비안짜, 아름다운 얼굴 들어보시죠. 초상화 속 아름다운 여인이 예전에 사랑했던 그대와 닮았다는 가사의 노래입니다. 테너 조세프 갈레아의 음성입니다.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로크 시대의 노래였죠. 알레산드로 스카를라티의 센토 넬 꼬레. 마음속에 느끼네. 사랑의 감정에서 오는 고통과 설렘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떤 고통이 느껴지네. 그 고통이 내 평화를 깨뜨리고 있지. 한 줄기 불꽃이 빛나 내 영혼을 불태우니 만약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면 곧 사랑이 되겠지. 소프라노 조수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이탈리아 가곡 스테파노 도나우디의 작품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얼굴. 테너 조세프 갈레아가 불렀습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독일 출신의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입니다.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 아버지가 헨델의 친구였다 그래요. 그래서 헨델이 말년에 시력을 잃었을 때 이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가 충실한 이 비서, 조수 역할을 했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오페라 The Fairies, 요정들 중에서 Say Lovely Dream 감상하시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을 각색한 작품이에요. Say Lovely Dream, 이 노래는 카스트라트를 위한 아리아라고 합니다. 카운트 테너 이에스틴 데이비스, 저나든 코인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의 연주입니다.

존 크리스토퍼 스미스의 오페라 요정들 중에서 Say Lovely Dream. 원래는 카스토라토를 위한 아리아인데 오늘은 카운트 테너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이에스틴 데이비스가 불렀고요. 조나단 코엔이 지휘하는 아르칸젤로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영국 웨일즈의 작곡가 칼 젠킨스의 Beyond the Century였습니다. 그의 프로젝트 그룹이죠. 아디에무스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19세기 프랑스 작곡가 엑토르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트로이 전쟁 10년 뒤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려는 영웅 에네아스 이야기와 카르타고 여왕 디도와의 비극적인 사랑을 줄거리로 하는 작품입니다. 그 둘의 사랑의 이중창 들어보시죠. Nuit d'ivresse, 황홀한 밤. 달빛 아래 깊은 사랑을 속삭이는 듀엣곡입니다. 소프라노 안젤라 기오르규, 테너에는 로베르토 알라냐, 리차드 암스트롱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오페레타와 오페라 함께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자크 오펜바흐의 오페레타, 아름다운 엘렌. 이 헬레나의 프랑스어식 표현이죠. 그 중에서 아무르 디방, 사랑의 신이어였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파리스 왕자와 그 헬레나 왕비의 사랑 이야기를 유쾌하게 풍자한 작품입니다. 권태로운 결혼 생활에 지친 이 스파르타의 왕비 헬렌이 열정적인 사랑을 갈구하는 노래죠. 뭐 그러니 트로이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넘어갔겠죠. 소프라노 펠리스 틸럿, 마르크 민콥스키가 지휘하는 루브르 음악가들과 합창단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액토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트로이 사람들 중에서 에네아스와 디도가 함께 부르는 사랑의 하모니였습니다. 황홀한 밤. 소프라노 안젤라 기오르규와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가 함께 불렀고요. 리차드 암스트롱이 지휘하는 코벤트가른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이 순례의 합창 선율을 편곡한 크로스오버곡 이어드립니다. Chains and Threads. 가사를 보면은 이 속박과 기대를 상징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Chain은 속박, Threads는 기대. 이 크로스오버 명반 Still Life. 이 애니 하슬렘, 영국의 가수의 작품이죠. 청아한 목소리가 돋보이는 아티스트인데 그 수록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쇼팽 자신도 참 각별하게 아낀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하죠. 트리스테스, 슬픔이라는 노래로 변모를 했습니다. 프랑스 가수 티노 로시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먼저는 리하르트 바그너의 오페라 타노이저 중에서 순리의 합창 선율에 가사를 붙였습니다. Chains and Threads. 영국의 프로그레시브 락 그룹 르네상스의 리드 보컬이자 또 영국의 솔로 가수기도 한 애니 하슬람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88년 더블린은 더블린 천년을 기념하는 해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더블린 시는 시내 중심가인 그래프턴 스트리트와 나소 스트리트가 만나는 곳에 기념 동상을 세웁니다. 양손으로 손수레를 밀고 있는 한 젊은 여인의 동상. 동상은 이런 모습이죠. 둥근 얼굴, 살짝 앞으로 향한 시선, 금방이라도 뭔가를 외칠 듯한 입술, 장식 없이 뒤로 자연스럽게 묶어 올린 머리, 전통적인 흰 블라우스에 몸에 꼭 맞는 조끼를 입고 긴 치마와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손수레를 밀고 있습니다. 손수레 안에는 세조개와 홍합, 또 밧줄과 바구니가 담겨 있죠. 그녀가 살아가는 삶을 말해주는 물건들인데요. 이 모든 모습을 종합하면 손수레에 세조개와 홍합을 싣고 더블린 거리를 누비며 생선을 팔던 젊은 여인이 떠오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녀의 주인공 몰리 말런. 후대에는 그녀가 1699년 6월 13일 세상을 떠난 실존 인물이라는 전설이 널리 퍼지기도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역사적 근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884년 런던에서 출판된 오래된 악보가 발견되죠. 악보에는 몰리 말론이 제임스 요크스턴이 작사 작곡하고 에드먼드 포먼이 편곡한 것으로 표기돼 있는데요. 그래서 아일랜드의 민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몰리 말론이 오래된 전통 민요라기보다 19세기 후반 만들어진 노래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죠. 결국 몰리 말론이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어낸 상징적인 인물인지는 지금도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몰리 말론은 오늘도 더블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 속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돼요. 더블린의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난 처음으로 사랑스러운 몰리 말론을 봤습니다. 그녀는 손수레를 밀며 넓은 거리와 좁은 골목을 누비며 외쳤죠. 세조개와 홍합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그녀는 생선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그녀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모두 그 일을 했으니까요. 두 분 모두 손수레를 밀며 넓은 거리와 좁은 골목을 누비며 외쳤습니다. 세조개와 홍합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었죠. 그렇게 사랑스러운 몰리 말론의 삶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녀의 영혼은 손수레를 밀며 넓은 거리와 좁은 골목을 누비면서 외칩니다. 세조개와 홍합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실존 인물이든 전설 속 인물이든 오늘도 더블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손수레를 밀며 살아가는 여인, 아일랜드 민요.

아일랜드 민요 몰리 말론, 테너 로버트 화이트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역시 아일랜드 민요 골랐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 그녀를 봤네. 웨일즈 가수 샬롯 처치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도원읍에 닿습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 라디오도 잡히지 않는 곳. 수달이 얼음치를 잡아먹는 강이 흐르고 아이가 어른 같고 어른이 아이 같은 그곳. 전윤호 시인의 도원 가는 길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네요.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여기서 도원읍이라는 곳은 시인이 자신의 고향을 떠올리면서 시적으로 그려낸 가상의 장소라고 합니다. 그 이름에서 무릉도원을 떠올리게 되죠. 안개 낀 산 속에서 길을 잃어야만 갈 수 있는 곳. 한번 떠나오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도원이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내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간직돼 있지만 한번 떠나온 다음에는 그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모든 고향은 도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선 작곡 꿈을 꾼 후에 오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권영미의 소금과 유서연의 대금, 이세미의 피리, 신혜빈의 가야금과 김주연의 아쟁연주,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선 잡고 꿈을 꾼 후에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권영미의 소금과 유소연의 대금, 이세미의 피리, 신나영의 해금과 신혜빈의 가야금, 김주연의 아쟁, 주종의 장구장단, 김청림의 신디사이저, 그리고 김병호의 노래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어요. 몽유 도원도 속으로 떠나는 여행을 생각하며 만든 오늘 첫 곡이었네요. 중간에 나오는 노래는 몽유도원도 재화시 일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FM 풍류마을 전윤호 시인의 도원 가는 길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서 오늘 첫 곡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도현명의 도화원 길을 떠올리게 하는 시였는데요. 도현명이 말한 도원은 욕심 없는 사람들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곳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도원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별천지를 마음껏 그려보는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시죠?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강원도 곳곳의 여름 풍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강원도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강원도 해변을 찾아가죠. 그런데 높은 산, 깊은 골이 많은 강원도는 바다가 아니어도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먼저 화천군으로 가볼까요? 화천의 대표적인 계곡으로 광덕계곡이 있습니다. 백운산과 광덕산 사이에 있는 이 계곡은 오염되지 않은 맑은 경관을 품고 있죠. 작은 폭포, 작은 소, 이렇게 아기자기한 풍경들이 이어집니다. 광덕계곡은 여름에는 맑고 차가운 물과 계곡바람이 더위를 식혀주고 가을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물이 깊지 않아서 물놀이 하기에도 좋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가족 휴가 여행지로 좋은 곳이죠. 맑은 물이 있는 화천의 명승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곳이 고군구곡입니다. 고군구곡은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강바닥을 따라 다채로운 하천 지형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고군이란 이름은 조선시대 성리학자 김수증의 호, 고군에서 따온 것인데요. 김수증은 이곳 물굽이 9개에 각각 이름을 붙였습니다. 푸른 옥과 같은 골짜기, 청옥협, 강의 신 하백의 딸이 눈일 것 같다는 신녀협, 용이 숨어 있을 것 같은 와룡담, 이렇게 신비로운 이름이 더해져 풍경의 운치가 깊어지죠. 여름 휴가철에 맞춰 화천에서는 해마다 특산물 축제인 토마토 축제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광덕계곡, 고군구곡에서 맑은 산과 물을 만나고 토마토 축제에도 들러본다면 오감이 모두 즐거운 여름 여행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 철원은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한탄강을 따라서 강변을 따라 발달한 독특한 지질 풍경을 돌아보는 여행 많이들 하시죠. 그렇다면 철원의 여름 풍경은 어떨까요? 철원의 여름은 화강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화강은 예전에 남대천이라 불리던 곳인데요. 남대천이란 하천 이름은 여러 지역에서 볼 수 있죠. 어떤 지역의 남쪽을 흐르는 하천이란 뜻으로 흔히 붙여지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철원 김화읍 남쪽을 흐르는 이 하천의 이름은 이제 화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이 옛 문헌에서 직접 찾아낸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꽃, 화, 자를 쓰는 그 이름처럼 맑고 아름답게 흐르는 물길입니다. 이 물길은 비무장지대를 지나 한탄강으로 흘러듭니다. 옛날 이곳 화강유역은 금강산으로 들어가는 주요 통로로 이용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금강산으로 가는 길을 막혀버렸지만 물길은 막히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 화강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서 멸종 위기종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토종 물고기 쉬리 그리고 다슬기도 많이 살고 있죠. 7월 말에는 화강 다슬기 축제가 열립니다. 이 축제는 이제 철원군을 대표하는 여름 행사로 자리 잡았는데요. 축제가 열리는 장소는 화강 쉬리 공원. 공원 이름에서부터 철원의 맑은 자연이 느껴집니다. 쉬리와 다슬기가 사는 맑은 화강에서 그리고 그 물길이 흘러드는 한탄강에서 철원의 여름을 한껏 누려보시죠.

한여름 평창은 음악 소리로 시원합니다. 지금 평창에서는 대관령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죠. 음악을 따라 대관령의 경치를 찾아 평창으로 가시는 분들, 이 여름을 더 시원하게 해줄 명소들을 찾아가 볼까요? 평창하면 떠오른 인물은 이효석이죠. 이효석의 고향 마을에는 이효석 문화예술촌이 조성됐고, 이곳에 효석 달빛 언덕이 있습니다. 이효석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을 보면 달빛 아래 펼쳐진 메밀밭이 더없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빛을 주제로 한 언덕 정원이 꾸며졌습니다. 이곳에 오면 소설 속에 그려진 그 달밤의 풍경이 떠오를 것만 같습니다. 평창에는 전설이 깃든 산도 있는데요. 바로 청옥산입니다. 여기에 청옥산 도깨비 길이 있죠. 그 이름부터 왠지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데요. 옛날 옛날 이 청옥산 기슭에는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인심이 고약해서 베풀고 나누기는커녕 이웃사람들을 괴롭히고 더 빼앗으려고만 했습니다. 보다 못한 도깨비가 고약한 부자들을 모두 망하게 했고,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장제터라고 불립니다. 아마도 장자터라는 말이 변한 것일 텐데요. 여기에서 장자는 큰 부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고약한 부자들이 떠난 자리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겠죠? 도깨비 길이 있는 청옥산은 고랭지 농사로 이름난 곳입니다. 산 정상의 넓은 평원이 600마지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죠. 봄이면 산나물이 풍성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며 가을에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 곳이 바로 청옥산인데요. 전설 속의 도깨비들이 지금도 청옥산을 지키고 있을까요? 음악과 문학의 향기를 느끼고 전설의 고향도 찾아가 보는 한여름 평창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강원도의 여름 풍경을 만나봤습니다. 화천, 철원, 그리고 평창. 한여름에도 시원한 풍경을 품고 있는 곳들이네요. 오늘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박병호 작곡, 가해금과 기타를 위한 이중주, 이선 가운데 1장 여음, 2장 공명, 3장 새로움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기선의 가해금과 장윤식의 기타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FM 풍류마을.
1: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허여 어찌만 어찌 허여 백년이라.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라.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날 적에 우는 것은 살기를 걱정해서 우는 것이요. 갈 적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리 고망하랴.

0: 헐쇼!
1: 죽는 것도 설치만은 늙는 것은 더욱 설레 인생 백년 그손 많지만은 가는 길에는 벗이 없네
0: 헐쇼!
1: 장차의 몸을 네게 타거리 차라리 이 몸도 저 폭포수에 타가였으면 저 물고기와 벗이 그리운만은 그러나 소름 봐라 가는 길은 세월 인생 무성을 다투리오 어와 세상 번님 내돌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청춘 세월을 험하기 말고 흘리러 가면 서 지내보세
2: 단가 인생 백년 박성희의 창과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들으셨습니다.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도원결의하는 데부터 삼구초려 대목까지 함께 하시죠. 김동준의 창과 한일섭의 북장단입니다.

면요 하나라 탁현이라

반도가 흐르는 눈물 같이 노래 물듯 흘렀다. 재단을 살펴본지 금주로을 둘러치고 500만 원 재지내며 셋이 함께 손을 잡고 운명을 정하는디 유연덕으로 장영하고 관문장원 중영지호 장익극은 나오되어 몸만 비록 삼인이 나방과 정신은 한 모임이라 이렇듯 구시한 겨울이야 천지의 신명께 맹소한다 황건조 부탁을 준고 만 백성을 구출하여 태업을 이룰진대 부사 일생 천신 만고 같던 단관이 없으리오 부디 형제는 동년 걸릴 살기보단 같은 연관 한 달 한시 죽기도 맹예하고 피끄르다고 위하고 형들 본 결이 이루었다 한 마리 불운하여 풍진이 듣건도다 황군적을 평나로지 동탁이 일어나고 동탁제도를 평정하도 이와에게 나도를 싣고 이와고 경쟁한도 난세가 눈초한바는 협천자의 형포하고 펴가

사연 선중보단 강동원 공고하여 부국합니다 올려당나 그때 유연다 관장과 결심하고 한실을 회복하자 적군과 분투하나 장중에 모사 없어 주야로 한일러니 뜻밖의 서서 만나 국명을 천거하되 전무후무 제갈군명 와룡강의 복령이요 초당에 깊이 앉어 상통 천문 하달지리 구궁팔궤 둔갑장신 흉중어 품었으니 극 만고지 인재이요 초인간의 철인이라 여튼 말을 듣고 유현덕 반기하여 예물을 갖추고 와룡강을 찾아갈지

신경은 팔척이요. 얼굴은 반호 깎고

정놈마 타고서 앞서시고 그 뒤에 또 한 사람 우위를 보니 신장을 구차이라 하고 보이게로 삼각수 정룡 또 흐랄

0: 출처.
1: 아이
0: 구치원이요 얼굴이 검고 제비턱 쌍거리 눈에 사무종 창월 누르고 와다가 붙들 떨고 흑청바상은 두려시아저스니 진삼국진 백양이라 당당한 한두인기 사랑으로 무너낸돌 세상을 모두 안나 이제 내려다 본예 떡일시가 분명콘 그때는 어느 때안고 은한 8년 추구월이라 화룡강을 바라보니 경계한 무궁키 허다 삼불고이 수려오고 소물심이야 충청이라 인물대염 무쌍허니 원다건 상치알지도 다 석병무용어 구름송은 삼경제권 장송은 천구줄 푸른 빛을 태웠더라 지문에 다다로운 문을 두다리며 풍자야 선생이 기옥시냐 풍자 나와 여짜오대 선생께서 영주의 석광과 박릉의 최주평과 연암의 맹공유와 매일 서로 법시되어 강호에 배 띄우고 인간의 바둘들로 나가신 지 오래이다. 현대기 이런

0: 말이 선생이 오시거든 한종실 유황석의 표유로 왔다니다. 듣지 말고 여쭈어라. 응? 신신이 부탁하고 신녀도 돌아와서 일사긴 분분 후에 두 번 다시 찾아간다. 때론 음농설안이다. 상풍거를 눈높고 백설이 휘날지어 금강우를 당부하지. 초당간에 왔던 소년 하루보다 기고구한 정으로 치면 노래하거늘 제언동 노래 듣고 뜰 앞에 들어서면 와중 선생님 기옵시냐.
1: 좋다.
0: 그 소년 대답하되 가행이 출타하와 나가신 지 오래이다. 견디게 잠깐 쉬어 타지옥의 심정하고 관장을 다리고 동구 밖을 나갈 때 시한술을 지었구나.

궤도에 나다라니 어떠한 백발로 여우 가도 방안 모로 전은 나고 몰아타고 시급고 지내간다. 견디기 실을 듣고 바삐 하마 예를 하며 선생이 막비 와룡부와 노인이 나귀에 내려 친절히 답례하되 와룡은 장인 되는 황석공이라 하옵니다. 견디기 인사하며 두번 찾아왔단 말을 노인달에 부탁하고 신야로 돌아오는 광음이여로 하야 수삼세기 지낸지라. 3일 모욕 재개하고 와룡강을 찾아갈죠. 와룡강을 당도하여 신분을 두다지니 동자 나오그놀 선생님 개옵시냐 통계하였지오드 초당어 춘수가 입포 주무시고 있나이다. 현덕이 반개듣고 관공장비론 무 박만 세워두고 들어가니 소서을 한 송죽성과 청렴한 풍경소리 초다하기 한였구나. 제아의 대시하고 기다려 쓰듯 반일이 넘도록 국명건 한화하지요. 아무 동정이 없난제라. 직도이기 성질이 급한지라. 보리눈 부름 뜨고 검은밭 얻으며 곧성 개지라. 우리 강하는 한두 금세로기어에 비라. 심하는 사람을 무례하고 수차 수고를 허였거든. 요방을 피고 누워서 일어나지를 아니거니 부려 그만하오이다. 소재 초당을 쳐들어가 초당업으로 버쩍 체리는 분명히 재주가 있다. 나날 죽날

0: 전하고 문왕도 여상을 보내하고 이수와 왕래한지 삼국 초지가 무엇이랴 좋은 말로 경제후와 운장은 입덕을 다리고 삼문대 멀리서 동경을 기다려
1: 좋다
0: 동맹이 잠을 깨야 풍을 지어 얼푸는디 초당어 춘수종은이 창해

생을 아지라. 동자들어여 짜오되 당하의 유사군이 오신 지가 거운 반일이 지냈나이다. 공명이 거진 놀래치오고 의관을 정지헌나 머리호와 팔깡육은 무모한난 학창기요 패구를 손을 손에 들고 당중원 내려와 현덕을 인도하여 예필 좌정호와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의 기상을 보니 중중중한 거룩 크고 수속 거진 정의기라 찾고 지주가 운명하고 현덕도한 눈을 들어 공명의 기상을 보니 신장은 발차이기오 얼굴은 말못 받고 이제강산 정기하야 탄염 정기하고 밝은 기운이 미간을 찌르다니 군자구구 철계보다 현대기 아바이 미칠자루이며 공순이가 여저저중하니 방금 천하가 분부 나와 수경 선생 말씀이여 서서 천국 와서 한 번은 못 배웠고 두 번은 못 배워 유정의 성명을 기록하여 동작에 붙였더니 선생이 보셨나니까 장군의 위국에 애매한 뜻은 금일이야 보았으나 장군은 어찌 옥을 바래고 완악한 도를 취하십니까? 양은 본래 지식이 천박하와 춘풍새우 밭을 갈고 월하어 풍월이 나지요 얼퍼스되 이런 국가 대사를 은은하리요 굳이 세양마다 하니 현덕이 할 일 없어 서한월 탕탕 두 달이며 여보 선생 듣지오시오 천하 태세가 날로 기울어져서 천재기 접천야지 중에 울어하니

선전 선생 총영만 분노를 받고 세상 공명을 푸는 생각이니 억지로 장상을 건지려 마주한 마치며 두 눈 떡 눈물이 떡거니 뱉거니 방울이 떨어지며 가슴을 또 다른

두 눈어 눈물이 떨어져 양 소매를 적시거나 공명이 감동하여 가기로 허락은 후에 벽상을 가르치며 이건 형주지도요. 이건 서천 41주라. 장군이 형주지도

0: 40일주를 얻고 서천 40일주를 얻어 기압을 삼으신 후 형주병을 일으켜 양양에 나가고 서천병을 일으켜 기산에 나가면 중원 가요 회복할 거요. 중원만 회복하면 강동은 자연히 장군 회하로 돌아오리다. 선생의 말을 듣고 보니 운무를 희치고 일월을 대한 듯 하나니라.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도원 결의하는 데부터 삼고 처려 대목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김동준의 장과 한일섭의 북장단이었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준비한 끝음악은 함경도 민요 어랑 다령 신고산 다령 이춘의 노래로 오늘 끝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FM 풍요마을 백승지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의외로 몸이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마음의 가면을 쓴 몸의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오후 서너 시쯤 문득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은 사실상 혈당 스파이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수면 부족이 만든 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사가 다 귀찮고 의욕이 없는 마음 상태는 사실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불안한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굽은 어깨와 호흡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소설가들도 다음 작품을 쓰려면 마음보다 먼저 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죠. 토요일의 외출도 주말의 약속도 역시 몸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스카이보트송, 스카이섬의 밴노래였습니다. 이 곡을 존 보스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조니 마덴의 휘슬, 데이빗 달링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741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는데요. 영화 노팅힐의 테마곡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샤를 아즈나브르의 샹송을 엘비스 코스텔로가 노래한 쉬, 이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앙드레 류와 그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솔레아도라는 곡 전해드리죠. 솔레아도라는 제목보다는 영화 나자리노의 테마로도 많이 기억하시는 곡인데요. 이탈리아의 치로 단미코가 이끄는 그룹 다니엘 센타크루스 앙상블의 연주 그리고 스캣송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음악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며칠 전에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린 곡이죠. 아리아라는 곡. 세르지오 바르도띠와 다리오 발담벤보가 작사 작곡하고 다리오 발담벤보가 노래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빅히트곡입니다. 아리아. 이 곡 다리오 발담벤보의 노래로 원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토르네로. 굉장히 귀에 익은 곡이죠. 돌아올 거야 라는 곡. 이산토 칼리포르니아라는 이탈리아 남성 5인조 팝밴드의 대표곡, 데뷔곡이자 대표곡이었습니다. 연인을 두고 1년간 군대로 떠나는 남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솔레아도, 다니엘 센타크루즈 앙상블의 곡이었는데요. 2년 전인 72년에 이 리더인 치로 다미코가 솔로로 노래했던 곡이 원곡이고요. 2년 뒤에 그룹으로 이렇게 솔레아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또 When a Child is Born이라고 영어 가사를 붙여서 또 발표가 됐었죠. 마이클 홈이라는 가수가 처음 부른 영어 버전도 유명하죠. 이번에는 Graceful Ghost입니다. 윌리엄 발컴의 피아노 랩타임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우리 크로스오버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레이어스 클래식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브라질의 가수 마리자 몬치의 노래였어요. Danza da Solida, 고독의 춤. 지난번 특집 때 나희경 씨께서 이 곡의 원곡을 소개해 주셨죠.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정통 삼바곡. 이 곡을 마리자 몬치는 이렇게 리메이크했습니다. 고독의 춤. 이 곡에는 휴베르트 시우의 목소리가 피처링되어 있어요. 후렴구에 코러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 Close Your Eyes and Listen 였습니다. 이 곡은 마시모 무치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마시밀리아노 피토꼬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윌리엄 발컴의 Graceful Ghost를 레이어스 클래식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요아힘 라프의 카바티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죠.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85의 3. 이 곡을 오늘은 프랑크 푸르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라프의 카바티나였습니다. 프랑크 브뤼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전해드리죠.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엘리아 후인바리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엘리야후 인발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화 음악 시간에는 브루노 꿀레의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음악가인데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와 함께 최근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입니다. 데스플라가 세계적인 감독들과 아주 폭넓게 활동을 한다면 이 브루노 꿀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클래시컬한 스코어, 그리고 거기에 모던한 팝과 전자 사운드, 거기에 또 월드뮤직의 요소를 가미한 음악들을 들려주는 영화 음악가입니다. 브루노 꿀레, 이름이 낯설더라도 아마 영화 코러스의 음악, 그 성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하면 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편을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위험한 외도, 아듈테 모드 덩플루아라는 프랑스 영화, 1995년 영화에서 라카네텔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리 코바야시의 목소리가 함께했는데요. 어느 건축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건축 설계 공모전에 작품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를 그렸는데요. 둘 모두에게 쌓인 스트레스는 그들을 각자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영화였어요. 위험한 외도 OST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이라는 영화인데요. 에릭 팔리 감독이 히말라야 지방에 오랫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배우가 아닌 자신의 지인들을 캐스팅하기도 한 다큐멘터리 터치의 영화였어요. 히말라야 작은 마을이 배경이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야크로 소금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연로한 마을 지도자의 죽음에 어린 손자가 대를 잇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그 수백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 위 절벽길을 야크를 끌고 가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이 정말 압권인데요. 이 영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 OST에서 라모르 드 락파, 락파의 죽음, 브루노 꿀레의 곡이고요. 체링 로도의, 그리고 라마 기우름의, 거기에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닉 그룹 아필레타가 피처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 OST에서 라모르 락파, 락파의 죽음이었습니다. 브루노 꿀레가 작곡하고 티베트의 체링 로도에 그리고 라마 기루메가 피처링했고요.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퓨전 월드 뮤직 스타일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르 리베르탄. 글쎄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바람둥이 난봉꾼 정도 될 텐데요. 가브리엘 아기온 감독의 2000년 영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에릭 에마뉘엘 슈미트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아주 냉소적이고 철학적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최초의 근대 백과사전인 엉시클로페디 백과전설을 편찬한 드니 디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백과전서의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예의주시하는 진보적 성향 인물이라 교회의 눈을 피해 몰래 진행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드니 디드로가 정의 내려주면 한 페이지씩 찍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한 단어에서 막혀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모랄, 도덕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철학적 사고의 폭만큼이나 육체적 쾌락도 소홀하지 않는 난봉꾼인 그에게 그 단어는 정말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런 영화 릴리베르탕 OST에서 라 바크 배라는 곡 전해드리죠. 브루노 꿀레가 작곡했고요. 영국의 가수 보이조지와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합니다.

2000년 프랑스 영화 르리베르탕 OST에서 라바크 배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브루노 콜레가 작곡했고요. 영국 가수 보이 조지 그리고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 아필레타는 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뮤지션이 피처링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리죠. 로린 마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 저작품 번호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가수 아니지우 시우바의 노래 전해드리죠.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Quem tudo quer nada tem 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스타리카 태생의 멕시코 가수죠. 차벨라 바르가스가 노래한 수소 호세 세라론 당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였어요.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의 1930년대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전에는 이스토리아 데 운 아모르 사랑 이야기 어느 사랑 이야기를 구아달루페 피네다와 남성 볼레로 트리오 로스트레스 아세스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브라질 가수 아니지우 시우바가 노래한 Quem tudo quer nada tem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의 Beauty Unveiled 베일을 벗은 미녀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켈틱 밴드입니다. 겔릭 스톰. 겔릭 스톰의 Heart of the Ocean, 바다의 심장, 대양의 심장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의 Beauty Unveiled, 베일을 벗은 미녀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카를로스 나카이의 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로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를 카를로스 나카이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기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펼쳐진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릴랜드 코어가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김태연이 연주하는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에토레 파가노가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해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을 들으시겠는데요. 오늘은 이번 콩쿨 1위부터 3위에 입상한 3명의 첼리스트들의 공연입니다. 먼저 이번 대회 3위 수상자 릴랜드 코의 연주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지난 1998년 미국 보스턴 태생의 릴랜드 코는 중국계 캐나다인인데요. 지난 2023년에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콩쿨 우승 및 특별상을 수상했고 2024년에는 나움버그 국제 첼로 콩쿨에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3위에 입상을 했는데 릴랜드 코어는 특히 독주뿐만 아니라 실내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고 그동안 카네기 홀을 비롯한 주요 무대에서 좋은 연주를 펼쳤습니다. 자, 그럼 릴랜드 코의 첼로 연주로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릴랜드 코의 첼로 연주,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보자르에서 열린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드디어 이번 대회 2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첼리스트 김태연이 등장해서 생상스의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김태연은 지난 2024년에 비톨트 루토스왑스키 국제 첼로 콩쿨에서 최연소로 우승했고요. 이번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2위에 입상하면서 한국 첼로계를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첼리스트 최하영의 우승에 이어서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국 첼리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까미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 1악장 알레그로 마논 트로포, 2악장 알레그레토 콘모토, 3악장 템포 프리모 들으시겠습니다. 김태연의 첼로,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생상스의 첼로 협주곡 1번 A단조 작품 번호 33 전악장을 김태연의 첼로 연주 그리고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드 모자르에서 열린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1위를 차지한 에토레 파가노의 연주 들으시겠는데요. 2003년 이탈리아 태생의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는 이 대회 역사상 최초로 이탈리아인 우승자가 됐습니다. 로마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을 최우등으로 졸업했고 지금 현재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옌스 페터 마인츠로부터 첼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 하차투리안 국제 콩쿨 우승 및 특별상을 수상했고요. 2024년에는 에네스코 국제 콩쿨 첼로 부문 2위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콩쿨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결선에서 프로코피에프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를 아주 훌륭하게 연주해서 기립박수를 받고 우승을 차지했죠. 이번 수상자 공연에서는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을 연주합니다. 에토레 파가노의 첼로 연주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번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1번 작품 번호 107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에토레 파가노의 첼로 연주, 사미 라시드가 지휘하는 브뤼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모자르에서 열린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이번 콩쿨 1위에 입상한 에토레 파가노 역시 연주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이제 이번 음악회에 출연한 3명의 첼리스트들이 다 함께 앙콜곡 두 곡을 선보이는데요. 먼저 안토니 드보르작의 Going Home 그리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Ich rufe zu dir, Herr Jesu Christ 내가 당신을 부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에토레 파가노 김태연 릴런드 코의 첼로 연주입니다.

두 곡의 앙콜곡을 이어서 들으셨는데요. 앞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Going Home에 이어서 방금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내가 당신을 부르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에토레 파가노 김태연 릴랜드 코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 6월 10일 벨기에 브뤼셀 발레 데 모자르에서 펼쳐진 2026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수상자 연주의 실황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졸탄 코다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4 중에 1악장 판타지아 아다지오 디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이르지 바르타의 첼로, 얀 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코다이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번호 4 가운데 1악장을 이르지 바르타의 첼로, 얀 체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크 마슬리는 환경학자다. 그에 의하면 미래의 집이나 사무실 같은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지어야 한다. 돌발적인 홍수에 대비해서 1층을 높이거나 1층을 거의 전부 녹색 식물로 뒤덮을 것. 건물마다 계단을 중앙에 두고 엘리베이터는 구석진 곳에 아주 띄엄띄엄 설치할 것. 차고를 없애는 대신 자전거 보관소를 만들 것 같은 조건을 강조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은 주장이다. 하지만 그게 인류가 미래에 살아남는 방법이라면 돌아가야 마땅치 않을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다니고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는 게 나만의 건강이나 취향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인류의 한 실천이라는 것을 떠올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탄 공기를 제습해 주는 것만 같은 리처드 스톨츠만의 클라리넷 연주로 푸치니 오페라 잔니스키키 중에서 오미오 바비노 오카로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보내드렸습니다. 2026년 7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이죠. 뭐 이렇게 따지면 하루하루가 의미 없는 날이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지막 주말 토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8월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조용하게 시원한 음악들로 오늘 밤도 편안한 두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오늠데이 함께 하시죠. 휴가들 다 다녀오셨나요? 못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고 앞으로 가시기 어려운 분도 계실 거고 또 계획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휴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두 시간 함께하면서 한번 지혜로운 휴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오늠데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입니다. 핀란드 출신의 저희 전 KBS 교향악단 음악 감독 겸 상임 지휘자입니다.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하는 뉴질랜드 교향악단입니다.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 작품 26, 피에타리 인키넨이 지휘하는 뉴질랜드 교향악단이었습니다. 이어서 시원한 기타 소리, 기타 넉대를 모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기타 쿼텟의 연주로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 꽃의 왈츠 함께 하시죠.

차이콥스키 호두까기 인형 중에 꽃의 왈츠, 로스앤젤레스 기타 4중주단의 연주였고요. 가브리엘 마리의 음악, 라센캉텐, 금혼식이었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계속해서 냉장고에서 갓 꺼낸 듯한 시원한 트럼펫 연주 두 곡을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활동한 독일의 작곡가 겸 트럼펫 연주자 오스카 베메의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F단조 작품 10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스위스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클로드 리파의 연주, 폴 케이 하우크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프랑스 작곡가 생프루의 음악입니다. 안단테 불 트롱펫, 트럼펫을 위한 안단테, 스웨덴 출신의 트럼펫 연주자 호칸 하르덴베리에르의 연주, 케네스 릴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의 연주입니다.

두 곡의 트럼펫 음악 함께 했습니다. 오스카 뷰헤메의 트럼펫과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작품 10의 1악장, 클로드 리파의 트럼펫, 폴 케이 하우크의 피아노였고요. 생프루의 트럼펫을 위한 안단테, 호칸 하르덴베리에르의 트럼펫, 케네스 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였습니다. 이어서 가브리엘 포레의 무언가, A플랫 장조 작품 17의 3, 로망스입니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최인보 앙상블입니다.

에릭 사티의 주드브, 당신을 원해요. 파스칼 호제이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포레 로망스, 토미 라일리의 하모니카였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뮤스타브 카유보트의 그림,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과 함께합니다.

사실 귀스타브 카유보트가 없었으면 미술사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상주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귀스타브 카유보트는 20대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평생을 아무 일 안 해도 될 정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으로 그는 모네 등의 가난한 인상파 화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구매하는 건 물론 월세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을 함께 쓰도록 배려하기도 했죠. 또한 카유보트는 45살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그는 자신이 수집한 인상파 그림들을 국가에 기증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루브르 등 파리 최고의 미술관에 소장 그리고 전시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시 인상파는 조롱받고 경멸받던 유파였는데 그런 인상파를 최고의 위치에 올려놓은 유언이자 기증이었던 겁니다.

그런 점은 화가 루스의 카유부트에겐 손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후에도 오랫동안 인상주의의 부유한 후원자로서만 평가됐습니다. 정작 화가 루스의 그의 그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20세기 후반 시카고 미술관에서 그의 작품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귀스타브 카유보트에 대한 재평가와 열렬한 열광이 시작됐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새로운 파리 시장인 오스만이 재구성한 19세기 말 파리의 근대식 거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빗줄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산을 쓴 신사숙녀며 행인들과 비에 젖어 반짝이는 돌바닥 등이 19세기 파리의 비 내리는 날을 고스란히 실감하게 만듭니다. 그림 속 우산을 쓰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24명입니다. 자세히 보면 그들 모두 신분이 제각각입니다. 원근법상 오른쪽에 가장 가까운 신사숙녀에서부터 저 멀리 공사장 인부며 하녀까지 모든 계층이 다 담겼습니다. 시민사회를 예고하는 듯한 풍경한 겁니다. 그들 중에 부르주아 계층은 당시 새롭게 등장한 신개념, 도시산책, 플라누엥의 풍경도 함께 보여줍니다. 도시산책 플라누엥은 신 보들레르가 주창한 개념입니다. 신흥 도시인들이 뚜렷한 목적지 없이 오가면서 도시를 관찰하거나 산책한다는 개념이죠. 보들레르가 현대사회에 흔해진 산책이란 개념을 발굴했다면 카유보트는 그 예술적 개념을 그림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그러면서 카유보트야말로 훗날 인상주의의 거장으로 재평가될 증거작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19세기 프랑스 화가 귀스타브 카유보트의 그림 파리의 거리 비오는 날과 함께했습니다. 그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하신 음악 드뷔시의 해브리 꿈, 유진 오먼디가 주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당신의 방과 음악에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정말 좋습니다. 시네마 천국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근래에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당신의 방과 음악에 한동안 냉담하셨다가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 사랑의 테마, 이사 펄만의 바이올린, 존 윌리엄스가 지휘하는 피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입니다.

0022번 시원한 여름밤을 위하여 비아솔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연주 도전해 볼 거라서 무엇으로 연주를 도전하실 예정입니까? 대단하십니다. 아스트로 비아솔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에서 베라노 포르테뇨 항구의 여름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3중 협주곡 C장조 작품 56중의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예핀 브롬프만의 피아노, 길 샤함의 바이올린, 트루스 메르크의 첼로, 데이비드 진먼이 지휘하는 토날레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위한 삼중협주곡 C장조의 1악장 알레그로, 예핀 브룸프만의 피아노, 길 슈암의 바이올린, 툴스 메르크의 첼로, 데이빗 진먼이 지휘하는 토날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트리오 반더러가 연주하는 슈베르트입니다. 피아노 3중주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의 2악장, 안단테 콘모토 함께 하시죠.

막스 브루흐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을 편곡한 I'm a Doom for Lago Johnny, 바네사 메이의 바이올린과 음성이었습니다.

인트로 부분이 드뷔시의 달빛이죠. 아르메니아계 프랑스 싱어송라이터 아람세데피앙의 드뷔시라는 음악이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로 소프트리 보내드립니다.

클라우디오 콘스탄티니의 Softly 이어서 게리 멜리건 6중주단 잭텟의 연주로 나이트 라이츠 끝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재즈의 여운을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이어지는 황도코의 재즈 수첩도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의 황도코입니다. 어느덧 한여름의 그 7월 마지막 일요일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즈수첩 첫 곡은요. 스콧 해밀튼 그리고 켄 페플롭스키, 스파이크 로빈슨 세 명의 테너 색소폰 연주자들의 연주입니다. You brought a new kind of love to me입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린 스콧 해밀튼, 켄 페플로브스키 그리고 스파이크 로빈슨 세 테너 색소폰 연주자의 연주였습니다. You brought a new kind of love to me였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왼쪽 채널에서 켄 페플로브스키, 가운데 채널에서 스콧 해밀튼 그리고

색소폰 연주가 등장했고요. 피아노에는 제리 위긴스, 기타의 하월드 홀든, 베이스의 데이브 스톤, 그리고 드럼 연주에는 제이크 헤나였습니다. 저희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은 일주일에 두 번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일요일 0시 그리고 월요일 0시에 저희 방송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다음 곡은 세실 맥로니 살반트의 노래입니다. Obsession입니다.

세실 맥로니 셀반트의 노래였습니다. 옵세션 들으셨습니다. 피아노 반주에는 설리반 포트너였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빅밴드 재즈에서 아주 탁월한 작품들을 남겨온 작곡가이자 또 빅밴드 지휘자인 마리아 슈나이더가 그녀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첫 내한 공연을 갖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내한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요. 미리 그녀의 음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앨범 콘서트 인 더 가든에 수록되어 있는 3악장의 작품이죠. Three Romances 가운데서 첫 번째 악장 쇼르 댄샤도 듣겠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내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마리아 슈나이더의 작품 쇼르 댄샤드 들으셨습니다. 리치 페리의 테너 색소폰 솔로 그리고 프랭크 킴브로우의 피아노 솔로였고요. 보컬에는 루시아나 수자, 빅밴드 지휘와 편곡에는 마리아 슈나이더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이

대한 두 명의 명 트롬본 연주자죠. 프랭크 로솔리노와 어비 그린 두 사람의 음악을 지난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가 그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만나실 프랭크 로솔리노의 앨범은요, 1978년작입니다. 프랭크 톡스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듣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작품 가운데서 가장 널리 알려진 재즈 스탠다드 넘버인데요. 블루 대니얼,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입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였습니다. 블루 대니얼 들으셨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트롬본, 그리고 토마스 클라우센의 피아노, 보 스티프의 베이스, 그리고 베아른 로스트볼드의 드럼 연주였습니다. 오늘은 프랭크 로솔리노의 1978년 앨범 프랭크 톡스 듣고 계신데요. 78년 8월 30일 덴마크의 티볼리 가든에서 있었던 실황 연주입니다. 프랭크 로솔리노는 1970년대에 들어서도 아주 사이드맨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슈퍼섹스라는 그룹이 있죠. 바로 색소폰 연주자들끼리 결성된 찰리 파커의 작품들을 주로 연주하는 그 팀인데요. 이 팀에도 당연히 그 트럼펫과 트롬본 연주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슈퍼섹스의 트롬본 연주자로 프랭크 로솔리노는 발탁이 되었고요. 그래서 1978년도에 함께 이 슈퍼섹스의 일원으로 유럽 투어에 나섭니다. 아울러 유럽에서 또 뛰어난 트럼본 연주자죠. 케이 윈딩과 함께 듀엣으로 또 오중주단을 이끌면서 공연을 가졌고요. 또 독자적으로 오늘 듣고 계신 1978년 8월 30일에 있었던 이 덴마크에서의 공연이 앨범 프랭크 톡스로 남게 됩니다. 이 앨범은 덴마크의 그 국영방송국이 라디오 방송용으로 녹음을 했다가 이 녹음이 남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아주 그 뛰어난 당시의 그 연주를 또 생생한 음향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는 이때 정말 그 전성기 때 1960년대 50년대에 못지않은 탁월한 기량을 들려주면서 이 모던 재즈 트럼본의 정수가 무엇인지를 자신을 연주를 통해서 늘 재즈 팬들에게 선사하고 있었는데요. 이후에 또 캐나다로 돌아와서 칼 폰타나와 함께 연주하는 등 아주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프랭크 로솔리노의 인생은 참으로 또 비극적이면서 또 충격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11월 26일 LA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프랭크 로솔리노는 참 다재다능했고 또 아주 뛰어난 유머감각을 갖고 있어서 늘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하고 또 많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 그 6년 전이었던 1972년도에 프랭크 로솔리노의 아내가 어린 아이들만을 남겨놓고 먼저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때부터 프랭크 로솔리노는 좀 입버릇처럼 어떻게 아이들과 앞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런 걱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아주 극단적인 선택으로 안타까운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는 단연 모던 재즈 시대에 가장 탁월한 트럼본 연주자의 그 모습을 그의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또 트럼본 연주자들이 프랭크 로솔리노의 연주를 쫓아서 또 오늘날에도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1978년 세상을 떠나기 3개월 전에 녹음을 한 덴마크에서의 실황 앨범 프랭크 톡스 가운데서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Words for Diane입니다.

탄생 100주년의 인물, 명 트럼본 연주자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을 듣는 시간. 오늘이 그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1978년 8월달 덴마크에서 녹음을 한 프랭크 톡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프랭크 로솔리노의 음악 순서는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은 또 한 명의 트롬본 주인공이죠. 어비 그린의 음악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재즈 수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즈 수첩 마지막 곡은요. 전설의 뉴올리언즈 재즈 뮤지션 조지 루이스의 클라리넷 연주 준비했습니다. 그의 뉴올리언즈 올스타즈와 함께 연주한 곡입니다. The Birds of the Blues입니다.

조지 루이스의 연주였습니다. The Birds of the Blues 들으셨습니다. 조슈아 윌리스의 트럼펫, 조지 루이스의 클라리넷, 루이 넬슨의 트롬본, 그리고 조셉 로빈쇼의 피아노, 임마뉴엘 세일즈의 벤조, 플라제덤스의 베이스, 알론조 스튜어트의 드럼, 그리고 윌리엄 털키티의 보컬이었습니다. 이 음악을 끝으로 오늘 재즈수첩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재즈수첩은 내일 밤 또 좋은 음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덕호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의외로 몸이 하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밝혀낸 것 중에 마음의 가면을 쓴 몸의 일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오후 서너 시쯤 문득 찾아오는 무기력함과 우울함은 사실상 혈당 스파이크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온 세상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수면 부족이 만든 일일 가능성이 높으며, 만사가 다 귀찮고 의욕이 없는 마음 상태는 사실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불안한 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굽은 어깨와 호흡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소설가들도 다음 작품을 쓰려면 마음보다 먼저 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한다죠. 토요일의 외출도 주말의 약속도 역시 몸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19세기 말 스코틀랜드 민요입니다. 스카이보트송, 스카이섬의 밴노래였습니다. 이 곡을 존 보스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조니 마덴의 휘슬, 데이비 달링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741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이었는데요. 영화 노팅힐의 테마곡이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샤를 아즈나브르의 샹송을 엘비스 코스텔로가 노래한 쉬, 이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앙드레 류와 그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인데요.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솔레아도라는 곡 전해드리죠. 솔레아도라는 제목보다는 영화 나자리노의 테마로도 많이 기억하시는 곡인데요. 이탈리아의 치로 단미꼬가 이끄는 그룹 다니엘 센타크루스 앙상블의 연주 그리고 스캣송입니다.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음악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며칠 전에 에이커 빌크의 클라리넷 연주로 전해드린 곡이죠. 아리아라는 곡. 세르지오 바르도띠와 다리오 발담벤보가 작사 작곡하고 다리오 발담벤보가 노래해서 큰 사랑을 받았던 빅히트곡입니다. 아리아. 이 곡 다리오 발담벤보의 노래로 원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또르네로. 굉장히 귀에 익은 곡이죠. 돌아올 거야 라는 곡. 이산토 칼리포르니아라는 이탈리아 남성 5인조 팝밴드의 대표곡, 데뷔곡이자 대표곡이었습니다. 연인을 두고 1년간 군대로 떠나는 남자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솔레아도, 다니엘 산타크루즈 앙상블의 곡이었는데요. 2년 전인 72년에 이 리더인 치로 다미코가 솔로로 노래했던 곡이 원곡이고요. 2년 뒤에 그룹으로 이렇게 솔레아도라는 제목으로 발표했고, 또 When a Child is Born이라고 영어 가사를 붙여서 또 발표가 됐었죠. 마이클 홈이라는 가수가 처음 부른 영어 버전도 유명하죠. 이번에는 Graceful Ghost입니다. 윌리엄 발컴의 피아노 랩타임 곡이죠. 이 곡을 오늘은 우리 크로스오버 피아노 트리오입니다. 레이어스 클래식의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브라질의 가수 마리자 몬치의 노래였어요. Danza da Solida, 고독의 춤. 지난번 특집 때 나희경 씨께서 이 곡의 원곡을 소개해 주셨죠. 파울리뉴 다 비올라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정통 삼바곡. 이 곡을 마리자 몬치는 이렇게 리메이크했습니다. 고독의 춤. 이 곡에는 휴베르투 시우의 목소리가

피처링 돼 있어요. 후렴구에 코러스로 들어가 있고요.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아스토르 피아솔라의 곡 Close Your Eyes and Listen 였습니다. 이 곡은 마시모 무치의 바리톤 색소폰 그리고 마시밀리아노 피토꼬의 반도네온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윌리엄 발컴의 Graceful Ghost를 레이어스 클래식의 연주로 들으셨고요. 요아힘 라프의 카바티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이죠.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85의 3. 이 곡을 오늘은 프랑크 푸르셀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라프의 카바티나였습니다. 프랑크 브뤼셀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 전해드리죠.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엘리아 후인발이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가운데 2악장 로망스 라르게토였습니다.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엘리야후 인발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죠.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영화 음악 시간에는 브루노 꿀레의 음악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영화 음악가인데요. 알렉산드르 데스플라와 함께 최근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음악가입니다. 데스플라가 세계적인 감독들과 아주 폭넓게 활동을 한다면 이 브루노 꿀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요. 클래시컬한 스코어, 그리고 거기에 모던한 팝과 전자 사운드, 거기에 또 월드뮤직의 요소를 가미한 음악들을 들려주는 영화 음악가입니다. 브루노 꿀레, 이름이 낯설더라도 아마 영화 코러스의 음악, 그 성마르크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작곡한 작곡가 하면 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세 편을 준비했는데요. 그 가운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위험한 외도, 아듈테 모드 덩플루아라는 프랑스 영화, 1995년 영화에서 라카네텔라라는 곡이었습니다. 메조소프라노 마리 코바야시의 목소리가 함께 했는데요. 어느 건축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건축 설계 공모전에 작품을 내고 결과를 기다리는 하루를 그렸는데요. 둘 모두에게 쌓인 스트레스는 그들을 각자 다른 상대에게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영화였어요. 위험한 외도 OST에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이라는 영화인데요. 에릭 팔리 감독이 히말라야 지방에 오랫동안 현지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작품을 구상했다고 합니다. 배우가 아닌 자신의 지인들을 캐스팅하기도 한 다큐멘터리 터치의 영화였어요. 히말라야 작은 마을이 배경이고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야크로 소금을 운반하는 일, 그리고 연로한 마을 지도자의 죽음에 어린 손자가 대를 잇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영화에서 그 수백 미터나 되는 낭떠러지 위 절벽길을 야크를 끌고 가는 그 아슬아슬한 장면이 정말 압권인데요. 이 영화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 OST에서 라모르 드 락파, 락파의 죽음, 브루노 꿀레의 곡이고요. 체링 로도의, 그리고 라마 기우름의, 거기에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닉 그룹 아필레타가 피처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영화 히말라야 지도자의 어린 시절 OST에서 라모르 드 락파, 락파의 죽음이었습니다. 브루노 꿀레가 작곡하고 티베트의 체링 로도에 그리고 라마 기르메가 피처링했고요.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퓨전 월드 뮤직 스타일의 영화 음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르 리베르탄. 글쎄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바람둥이 난봉꾼 정도 될 텐데요. 가브리엘 아기용 감독의 2000년 영화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에릭 에마뉘엘 슈미트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아주 냉소적이고 철학적인 코미디 영화입니다.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철학자이자 최초의 근대 백과사전인 엉시클로페디 백과전설을 편찬한 드니 디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백과전서의 출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당시 가톨릭 교회가 예의주시하는 진보적 성향 인물이라 교회의 눈을 피해 몰래 진행하는데 단어 하나하나를 드니 디드로가 정의 내려주면 한 페이지씩 찍어내는 방식으로 일을 했죠. 그런데 마지막 한 단어에서 막혀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바로 모랄, 도덕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철학적 사고의 폭만큼이나 육체적 쾌락도 소홀하지 않는 난봉꾼인 그에게 그 단어는 정말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었죠. 이런 영화 릴리베르탄 OST에서 라 바크 배라는 곡 전해드리죠. 브루노 꿀레가 작곡했고요. 영국의 가수 보이 조지와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가 함께합니다.

브루노 콜레가 작곡했고요. 영국 가수 보이 조지, 그리고 코르시카의 남성 폴리포니 그룹 아필레타. 아필레타는 실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두 뮤지션이 피처링한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조 작품 번호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 전해드리죠.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 작품 번호 27 가운데 3악장 아다지오였습니다. 로린 마젤이 지휘한 베를린 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의 가수 아니지우 시우바의 노래 전해드리죠.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인데요. Quem tudo quer nada tem 이라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코스타리카 태생의 멕시코 가수죠. 차벨라 바르가스가 노래한 수소 호세 세라론, 당신은 눈을 감았습니다 였어요. 원래 카를로스 가르델의 1930년대 곡을 리메이크했습니다. 그전에는 히스토리아 데 운 아모르, 사랑 이야기, 어느 사랑 이야기를 구아달루페 피네다와 남성 볼레로 트리오 로스트레스 아세스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 브라질 가수 아니지우 시우바가 노래한 겐투두 게르나다 땡, 모든 것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의 Beauty Unveiled, 베일을 벗은 미녀 들어보시죠.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켈틱 밴드입니다. 겔릭 스톰. 겔릭 스톰의 Heart of the Ocean, 바다의 심장, 대양의 심장 들으셨고요. 그 전에는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뮤지션 오마르의 Beauty Unveiled, 베일을 벗은 미녀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세상의 모든 음악 11집에도 수록된 곡입니다. 카를로스 나카이의 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로 Amazing Grace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카를로스 나카의 북아메리카 원주민 플루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알반 게라르트의 신보가 또 발매됐습니다. 주목 끌기에 충분한데요. 알반 게라르트의 첼로 연주로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에는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KL201 찰스 맥커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요제 비녀프스키의 현악사 중주의 2단 주 작품 번호 32 맥코레 스트링 쿼텟의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녹음 공감감이 상당히 탁월하죠.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린 작품이었고요. 계속해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QL201 찰스 맥코라스가 주연하는 스코티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의 스페셜리스트로 알려져 있죠. 찰스 맥코라스. 그가 전곡을 남기지 않은 것은 모차르트 애호가로서 참 통탄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음원만으로도 모차르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프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KL 201 찰스 맥코라스가 지휘하는 스코티시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연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알반 게르하르트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음반 작업도 꾸준히 해서 또 베스트셀러를 많이 탄생시키기도 하는 우리 시대의 첼리스트죠. 이 게르하르트가 이번엔 정말 큰맘 먹고 좀처럼 도전하기 힘든 레퍼토리, 도전 안 하는 레퍼토리, 첼리스트라면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한 첼로 협주곡 두 곡을 레코딩을 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 먹고 당당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의 첼로 협주곡,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계속 이전에 워낙 좋은 그런 연주 음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성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게라르트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다만은 다른 연주자들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정복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알반 게라르트의 연주 스타일은 뭐 대단히 기교적이기도 하지만 견실한 그런 내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철근을 많이 넣은 그런 콘크리트 구조물 같다는 그런 느낌,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고요. 또 평단의 반응도 비슷합니다. 엘가와 드보르작, 드보르작 연주 출중한데요. 이 엘가를 고른 이유는 너무도 이 자글리누 디프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아성을 깨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번 연주 충분히 도전할 만한 연주, 물론 청취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지만요.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입부의 아주 적극적인 그런 어택, 그리고 두 번째 악장의 서정성, 그리고 이어지는 아다지오 악장과 알레그로 악장, 마지막 악장에서의 그 어택하는 극적인 느낌들, 이런 것들이 혼연일체가 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엘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번호 85, 알반 게라르트의 첼로, 앤드류 맨치가 주의하는 매드 에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에도델가의 첼로 협주곡 2단조 작품 번호 85, 알반 게레르티 첼로, 앤드류 멘츠가 지휘하는 베데르 짐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모리스 라벨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나이질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입니다.

라벨의 곡 가운데서는 드물게 아주 원시성을 드러낸 그런 작품입니다.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소나타, 모리스 라벨의 작품이었습니다. 나이질 케네디의 바이올린, 린 하렐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명인주 명음방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선 반드시 산소가 필요한데요. 이건 마음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 심리적 산소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리적 산소가 충분한데 숨막히는 기분이 들 때,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함을 느낄 때 심리적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심리적 산소는 또 다른 마음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해요. 서로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는 일이 바로 마음에 필요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우리에겐 언제나 산소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겐 이미 신선한 공기일지 모르겠어요. 황호준 작곡 내 마음의 따스한 봄바람, 전지현의 대금과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잔잔한 대금 선율이 한층 이 시간을 부드럽게 열어줬는데요. 황호준 작곡 내 마음의 따스한 봄바람 전주연의 대금으로 함께했습니다. 따뜻한 선율이 조용한 마음을 감싸줬던 것처럼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음악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육지에 병 많아 괴로이 신음하는데 타양의 근우가 그림자만 짝하는 몸 가엽다 하리. 신령스러운 약 한 봉지와 옷 같은 흰쌀. 늙은 몸에 느껴 새겨 눈물이 수건 적시네. 조선시대 정희득의 시 의승 장연이 청비탕과 한말 쌀을 보냄에 감사하다 였습니다. 의승은 의술에 능통한 승려, 장연은 일본 스님입니다. 정희득은 외군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일본에 있었습니다. 고단한 일상엔 몸이 온전할 수 없었고 온갖 병이 찾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림자하고만 짝을 이룰 정도로 홀로 있는 타향에선 누구 하나 살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된 일본 승려가 약과 쌀을 보내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외롭고 서러웠던 정희득은 수건을 모두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산회상 중에서 연불도들이 정수년 해금과 이재화의 검은고입니다.

0: 멀리 타양에서 건네받은 작은 온정이 큰 위로가 되었던 이야기에 이어서 차분한 해금과 검은 거선율로 연불도들이 만나셨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이재화의 검은 거로 영산회상 중에서 연불도들이 함께 하셨고요. 이번에는 판소리의 흥과 재치를 만나보겠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중타령에서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을 이영태의 소리와 김규형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1: 이리 한참 설릭 울적에 도승이 흥보를 살려고 내려오겠다. 중나려온다, 중안한나려온다. 흘리 헌중 다 떨어져.

장부가 나와보니 종이 왔거늘 여보시오 대사님 내 집을 둘러보 서발 장대를 둘러봐도 거칠 문직이 없는 집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소승은 걸승으로 백문전을 당도하니 곡성이 낭자하고 생사가 미판이라 무슨 연고가 계시온지요. 권솔들은 많고 먹을 것이 없어 죽기로 울던 참이요. 저중이 대답하되 복이라 하는 것은 임자가 따로 없는 법이라 소승의 뒤를 따라오시면 집터 하나를 잡아드리리다. 박응보가 대사 뒤를 따라간다. 임무롱을 지

장도터니 제 이 명당을 아르시아 전하지 제일 강산 박경 루고 같은

치워 이래는 억신만금 장자가 되고 삼대진사 고대급제 경감사관 딸명단이 척시를 허니 그리 알고 잘 지내오. 친구와 사면을 팔아 곧들이 이는 그거를 푸고 그들게 가르고 시기 네. 그제야 도승인 줄 짐작하고 있던 움막을 뜯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러 갈 적에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늘 흥부가 집터 글자를 한번 붙여보낸 뒤 결동자 갈거자 삼물 삼질 올래자 봄

한소리의 흥겨운 기운 함께 하셨습니다. 흥보가 중에서 중타령에서 도승이 집터 잡아주는 대목을 이영태의 소리와 김규형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고요. 이번에는 대금 신화부입니다. 홍석영의 대금, 고정훈의 장구와 징 연주로 감상하시죠.

깊고 넓은 대금 선율 함께 하셨습니다. 대금 신하위 홍석영의 대금과 고정훈의 장구와 징 연주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 음반과 음원을 만나는 시간. 오늘은 지순자의 미뉴 길라잡이 2 기념물 반현물을 소개합니다. 지순자는 해금과 피리명인 지영이의 딸로 대대로 이어져온 국악인 집안의 일원입니다. 지문 일가로도 불리죠. 지영이의 부인은 가야금명인 성금연이고 자녀들도 10남매 가운데 지수복, 지성자, 지미자, 지순자, 지윤자, 지명자가 모두 국악인입니다. 이 가운데 지순자는 어머니의 뒤를 잇는 가야금 연주자인데요. 이번 음반은 2025년 12월에 펼쳐진 공연 지순자의 미뉴 길라잡이 2에서 연주한 곡들을 담았습니다. 관악기 중심의 대풍류와 다양한 소리들을 가야금과 철가야금 연주로 선보인 무대죠. 그럼 함께 하시죠. 대풍류, 지순재의 철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 최스칼렛의 징 연주입니다.

대풍류를 지순재의 철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 최스칼렛의 진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음반은 세부적인 곡목으로 나뉘어서 수록돼 있는데요. 기념불, 반연불과 사면타령, 느린 허튼 타령, 중 허튼 타령, 잦은 허튼 타령, 그리고 굿거리, 잦은 굿거리, 당악입니다. 대풍류는 원래 관악기 중심의 사면육각으로 연주합니다. 음반에 담긴 지순자의 대풍류는 어머니 성금연 명인이 남편 지영희의 영향을 받아 가야금 가락을 더해 연주한 것에서 가야금 선율만 독주곡으로 선보인 거라고 해요. 또 음반에는 남도민요, 육자백이, 삼사는 발라, 개고리 타령이 수록돼 있는데 공연에서 남도민요, 육자백이 가야금 산조로 연주된 곡입니다. 노랫소리를 받쳐주는 역할에서 나아가 지순자 가락으로 완성한 가야금 독주곡이죠. 그럼 들어보겠습니다.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지순자의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 반주입니다.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삼사는 발락, 개고리 타령, 지순자의 갈금과 이태백의 장구 반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이.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은 만큼 좋은 사람이 돼야겠습니다. 마지막 곡 진윤경 작곡 천개의 태양. 진윤경의 태평소와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 헨델 작품 번호 67 중에서 솔로몬의 아리아 내가 온갖 허브와 꽃을 찾아낸다 한들 오늘 아침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카운터 테너 다니엘 테일러가 노래했고요. 모니카 우즈 실크는 아리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선율을 주제로 한 편주곡 쾰 번호 265 준비했습니다. 이발트 드마이어로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작은 별 변주곡이라고도 하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선율을 주제로 한 변주곡 쾌일 번호 265 들으셨습니다. 합시코드

연주에는 이발트의 드마이어로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만나보실 음악, 18세기 프랑스 실내악인데요. 조제프 보댕트 부아모르트의 바이올린, 첼로, 바소 콘티누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5의 6 들으시겠습니다. 라르고 알레그로, 라르게토 알레그로의 전악장을 앙상블 르프티 트리아농이 연주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실내악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조제프 보댕 드 부아모르트의 바이올린, 첼로, 바소 콘티노를 위한 소나타 D장조, 작품 5의 6 전악장을 앙상블 르프티 트리아농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들으실 음악은 바흐의 작품입니다.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0인데요. 바흐의 작품 목록에는 올라와 있지만 오늘날 음악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들인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작품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혹은 플룻 연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하인츠 올리거의 오보 연주로 감상하시죠. 알레그로, 아다지오, 알레그로의 전악장이고요. 함께하는 합시코드 연주에는 에디트 피에트 악센펠트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바이올린 또는 플룻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G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20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오보 연주에는 하인츠 올리거, 합시코드 연주에는 에디트 피흐트 악센펠트였습니다. 오늘 세클 마지막 곡 헨리 퍼셀의 음악입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무어인들이 고향을 떠나 스페인에 정착하는 과정을 그린 연극 작품 압델라자르 혹은 무어인의 복수에 헨리 퍼셀이 참여해 만든 음악 압델라자르 무음곡 론도, 에어, 에어, 홈파이프, 에어 지그까지 전곡 전해드립니다. 진나문이 이끄는 타펠 무스기 연주합니다.

헨리 퍼셀의 그그마 압델라자르 모음곡을 진나몬이 이끄는 타펠무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휴일 소중하게 보내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현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일요일 아침입니다.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차를 주문합니다. 잠시 앉아 기다리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 궁리합니다. 화창한 날엔 공원 벤치를 카페 삼거나 호숫가 산책로를 거니는 것도 좋겠습니다. 비가 올 땐 달리는 자동차 안이 카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차 천장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더없이 좋은 배경음악이 될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쉬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오더라도 그윽한 차향기와 함께하는 소파와 식탁이 나만의 카페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어떻든지 장소가 어디든지 좋은

생상스 100조 고도프스키의 편곡이었습니다. 슈라 체르카스키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후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 첫 곡이었습니다.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말. 오늘 아침 어디에서 출발의 팬과 함께를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비우스 레오폴드 바이스의 류트 소나타 96번 G장조 중에서 첫 번째 프렐류드, 두 번째 안단테, 세 번째 쿠랑트 듣겠습니다. 로버트 바르트의 바르크 류트 연주입니다.

질비우스 레오폴트 바이스 리우트 소나타 96번 G장조 가운데 첫 번째 곡 프렐류드, 두 번째 안단테, 세 번째 쿠랑트였습니다. 로버트 바르토의 바로크 리우트 연주였습니다. 7774 쓰는 분입니다. 아이들 자기 전에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라디오 출발의 팬과 함께를 같이 듣고 잤습니다. 출근하고 나서 듣지 못했던 부분까지 들으니 좋더라고요. 천천히 거꾸로 아이들과 보겠습니다. 피아노 치는 둘째, 무용하는 첫째에게 많은 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부모님이 재능이 많으셨군요. 그 재능이 고스란히 첫째와 둘째에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모습 지켜보시는 게 나날이 배움이 있는 우리 7774 쓰는 분의 가정이겠습니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7774 쓰는 분이었습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라자데 중에서 3악장입니다.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오페라 수녀 안젤리카 중에서 엄마도 없이 센자 맘마 소프라노 키리테 카나와 음성이었고요. 나가노 켄트가 지휘한 리옹 국립오페라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앞서선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관현악 모음곡 세라자데 중에서 3악장 젊은 왕자와 젊은 공주 무스티슬라 로스트로포비치가 지휘한 파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음악이 머무는 곳 코너가 있습니다. 오늘은 슈베르트 생애에서 가장 빛나던 하루를 찾아보겠습니다. 1828년 봄 빈 아구협회 홀에서 열린 슈베르트의 대중음악회를 찾아보고 그날 연주된 곡목을 함께 듣습니다. 잠시 뒤 8시경 음악이 머무는 빈으로 떠나보시죠.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먼저 PC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방송도 듣고 참여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번호 35번 중에서 1악장 그라베 템포를 2배로 도비오 모비멘토 3악장 장송행진곡 렌토 4악장 피날레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으로 35번 중에서 1악장 그라베 템포를 두 배로 3악장 장송 행진곡 렌토 4악장 피날레였습니다.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글라즈노프 음유 시인의 노래 작품번호 71번입니다. 에드가 모로의 첼로와 피에르 이브 오디크 피아노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글라주노프, 음유 시인의 노래 작품 번호 71번 에드가 모르의 첼로와 피에르 이보디크 피아노 연주, 지금 들으신 곡 크라이슬러, 시실리엔느와 리고동, 율리아 크라스코의 바이올린과 올가 콘드라티에바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0003 쓰는 분입니다. 40대 중반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계절제여서 7월 말까지 꽉 찬 수업입니다. 늘 아침 등교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아이들 아침밥으로 샌드위치 챙기고 나온 아줌마는 행복합니다. 행복은 바다나 계곡이나 산이나 또는 이국의 풍경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강의실에도 있고 책상 위에도 있고 도서관 안에도 있고 여러 곳에 존재하겠죠. 어디에나 있는 게 행복인데 그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딱 잡아채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참 좋은데요. 꽉 찬 수업, 꽉 찬 여름, 꽉 찬 행복까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003 쓰는 분이었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음악이 특별한 흔적을 남긴 장소를 찾아봅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19세기 초 빈 아구협회로 향합니다. 1828년 3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오스트리아 빈의 아구협회 홀에서 슈베르트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베토벤 서거 1주기를 맞던 이날 슈베르트가 자신의 작품으로만 엮은 생애 첫 대중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신문 여러 곳에 광고가 실렸고 표는 일찌감치 매진돼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공연장 대여료는 들지 않았지만 연주의 진행 비용은 슈베르트와 친구들이 자비로 충당했습니다. 아쉽게 교향곡은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그는 가장 자신 있는 가곡과 실내악곡으로 알차게 곡목을 짰습니다. 현악 4중주 한 곡으로 시작해 여러 곡의 가곡이 이어졌고 소프라노와 합창단의 연주로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20번도 선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날까지 사랑받는 피아노 3중주 2번을 연주한 뒤 마지막으로 가곡 강 위에서를 들려주었는데 이 곡은 슈베르트가 이날을 위해 야심차게 쓴 곡이었습니다. 슈베르트가 직접 피아노를 치며 연주한 이 곡은 호른이 함께한 특별한 편성으로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음악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고 800플로린이라는 대단히 많은 연주의 수익도 남겼습니다. 평생 가난했던 슈베르트는 이날만큼은 부자가 된 듯 거들먹거리며 친구들과 단골 술집에서 밤새 축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음악회는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중연주회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빈을 방문했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콘서트를 열어서 평론가들의 시선이 온통 거기로 쏠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슈베르트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슈베르트 생애 최초의 대중음악회가 열린 빈 아구협회를 찾아보고 그날의

슈베르트의 곡 세 곡 이어들었습니다. 슈베르트 생애 최초의 대중음악회가 열렸던 날의 곡들이었습니다. 맨 앞서 들으신 곡은 세레나데, 도이치번호 920번, 소프라노 잔의 베이커 음성이었고요. 잉글리시 체인버 합창단과 레이먼드 레퍼드의 피아노. 중간에 들으신 곡은 피아노 3중주 2번 E플랫 장조, 도이치번호 929 중에서 2악장이었습니다. 안단테 콘모토 트리오 방들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지금 막 들으신 곡은 강 위에서 아우프댐스트롬, 도이치번호 943번 테너 한스 페터 블로비츠 음성, 마리 루이제 노이네커의 홀은 루돌프 얀센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 슈베르트의 생애 최초 대중음악회 그 수익금이 800플로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800플로린은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당시에 숙련된 근로자 한 명 연봉에 달하는 금액인데 슈베르트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피아노를 장만하고 몇 달 동안 생활비 걱정 없이 작곡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머무는 곳, 오늘은 슈베르트 생애 마지막 해인 1828년 봄 위인 아구요프에서 열린 평생 한 번뿐이었던 대중음악회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9728 쓰는 분입니다. 듣기는 10여 년, 글은 처음입니다. 출근길 자동차에 시동 거는 시간이 7시 5분 이어서 늘 지각하는 마음입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클래식은 잘 모르지만 늘 듣는 음악 채널은 92.7MHz입니다. 오늘은 30여 년 사랑과 우정을 지켜온 아내와 시골집에 쉬러 왔습니다. 아내 목선우에게 남편이 사랑한다고 크게 전해주세요. 92.7MHz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우리 9728 쓰는 분이 목선우 씨에게 사랑한다고 전해달랍니다. 잘 들으셨나요? 목선우 씨 남편이 그렇게 크게

많이 많이 사랑한답니다. 더 행복하세요. 두 분 9728 쓰는 분이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작품번호 7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참 좋은 배경음악이 되겠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교향악단 연주가 함께합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E플랫 장조 황제 작품번호 73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들었습니다. 임윤찬의 피아노와 홍석원이 지휘하는 광주 시립교향악단 연주였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 아침 출발의 팬과 함께 끝곡은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스케르초와 녹턴입니다. 에리 라인스트로프가 지휘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이 곡과 함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가 김지연, 연출 조정현,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윤주입니다. 어린 시절 모차르트에게 가장 재미난 장난감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이었대요. 손가락에 닿으면 신기한 소리가 나는 이 악기들을 누나와 함께 연주하는 시간. 가장 즐거운 놀이 시간이었죠. 이 시절 모차르트가 사용했던 바이올린은 성인들이 사용하는 바이올린의 절반 혹은 4분의 1 사이즈로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누나가 보관하고 있다가 지금은 잘츠부르크 국제 모차르트 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데요. 작은 체구에 자기 몸보다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신나게 연주했을 꼬마 모차르트.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상상해보는 아침입니다. 7월 26일 일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